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2: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샐러드.
2: 네.
0: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식사도 돼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돼요. 바로 이렇게 손으로. 아,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뽁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감사합니다.
3: 돼요.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아,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머루주.
0: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하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네. 그런도 벤데미아. 벤데미아라.
1: 벤데미아.
0: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 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네.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기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ul. Jeonggul is a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ul.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Oh, 자, 두부. 오, 개운하다. 와,
2: 베리굿인데, 베리굿.
0: 부장, 네, 형 주세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0: 엄마 음식은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좀 그런 게 있어요.
1: 엄마의 음식을 저희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동생하고 같이 따라하고 그거를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계승해서 그냥 널리 알리고 싶은

0: 부잣집을 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엄마가 글에 오셨던 것처럼 엄마가 되게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맛있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항상 레시피를 이제 똑같이 동생하고 배우는데 그 어떤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도 또 너 엄마만큼은 맛이 안 난다라는 몇몇 메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져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해? 다 끝났어?
1: 아니, 나 수저 넣고 있는데? 이걸 해야지 집에 가지.
0: 야, 이거 한번 맛봐봐봐, 이거. 무침무침 했는데 엄마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동생 김나래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저는 반찬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험설계사 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칼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늘고 중간에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차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 나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뭐가 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나? 뭘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1: 뭔가 좀 싱거운데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0: 그치,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지.
1: 언니 음식은 엄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뭔가 좀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맛은 진짜 있어요. 되게 잘하고 다 진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보다는 약간 1%, 2% 막 이런 부족한 그런 깊은 맛? 조금 그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0: 엄마한테 한번 가져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치? 알았어. 저희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2: 언니? 오늘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0: 하람이는요?
2: 하람이 아빠랑 같이 나갔어.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김나래의 엄마 이경춘입니다. 반찬가게 거의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서포트로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게 5일만 하고 있어요. 딸들이 먼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참 든든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슬기는 어쨌든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래는 많이 줘요. 이제 푸짐하게 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반찬집은 반찬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 같아요. 둘 다.
1: 제가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단골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단골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특식으로 한번 내보내고자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또 뭐가 좀 뭘 덜 넣고 뭐가 좀 덜 됐는지 또 배우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죠.

0: 달랑무가 크니까 먹기 좋게 칼로 반씩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1: 아. 잘라야지.
0: 잘라야지.
2: 어쩐지 진이는 했는데 잘 안 익더라고.
1: 근데 이거 원래 언니가 먼저 했던 그거 아니야, 레시피?
2: 근데 언니는 좀 약간 좀 입맛이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 그러나? 그래가 좀 짭짤하기만 하고 단맛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짝 이렇게
1: 맞아, 엄마 거랑 좀 많이 다르긴 달라.
2: 그렇게 해준 거지.
3: 춘기가 처음 해왔을 때 먹어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 뒷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간 지징이만 했지 멸치 넣고 육수를 냈는데 처음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쓴맛이 돌거든요, 이게 지짐이가. 그러면 이제 맛술을 좀 넣으면은 쓴맛과 단맛을 좀 저기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했죠.

0: 엄마 이거 왜 씻어서 해?
1: 우리가 익을 때는 맛있는데 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신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군내라든가 고개 나기 때문에
0: 아, 잡내.
1: 씻어요. 씻으면서 좀 끓일 때는 맛술을 좀 붓는 거예요. 맛술은 이제 잡내도 가셔주고 약간의 단맛도 있으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이거 근데 파니? 반응은 어떤데?
0: 이거 되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옛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 이제 먹던 그런 그 고향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옛날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이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로 올려놓을게.
1: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동그랑땡으로 건너가자 이제.

0: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1: 아니 아무래도 우리 식당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 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골들이 매일 똑같은 걸 먹기엔 또 식상하니까 약간의 특식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0: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2: 너는 힘이 좋으니까 두부를 짜렴.
1: 이게 근데 짜면 맛있나?
0: 짜면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말면 질겨거리거든.
1: 아, 반죽을 할 때? 반죽 할 때. 질어져서?
0: 질어져서. 어차피 양파도 물 나오고 당근에서 살짝 좀 나올 수도 있고.
1: 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많이 짜주는 게 좋겠네.
0: 좋지.
1: 질어지니까. 그 엄마가 예전에 해줄 때도 이렇게 다 짜는
0: 거야? 다 짜죠. 다 짜야 돼. 와. 언니가 명절 때마다 부부랄 때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굳이 엄마한테 할 건 뭐 있어?
1: 아, 아니, 근데 엄마랑 언니랑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그래도 엄마가 한 게 좀 더 뭔가 있어. 뭐라 표현은 못 하는데, 뭔가 깊은 맛이랄까? 뭔가 있어서 나는 엄마께 제일 맛있더라고.
0: 고맙네.
1: 희한하게 좀 그게 있어.
2: 아니, 진짜. 왜? 엄마랑 엄마가 똑같이 레시피 알려줬는데 그 나래랑 하면은 우리가 서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분 어떤 손님은 특히 그 오이초무침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1: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0: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짝 손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같은 음식 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묘하게 틀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해도 희한하게 안 나요. 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생채 했을 때 엄마가 했던 생각 기억해서 해도 해보면 안 나 그 맛이야.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대충의 맛이잖아요. 대충 하지 뭐 계량컵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눈찜작의 맛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손맛에 이어지는 거고.
1: 이렇게.
2: 근데 이게 그 뭐지?
1: 어떻게 해야 되는데?
2: 약간 이런 눕혀가지고 이거 맞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밀으면서?
0: 눕혀주는 거.
1: 근데 이거 왜 밀어주는 거야? 밀어주는 거 달라?
0: 두부가 입자가 굵으니까 이게 고기랑 섞이면은 두부가 씹힌단 말이지. 근데 입자가 고우면은 그러니까 부드럽지 더.
2: 다 잘 어울려.
0: 잘 어울려지고.

0: 반죽은 얼만큼 해야 돼?
1: 치댈수록 맛있어.
2: 아, 있어. 아, 많이 하면? 어.
1: 5분?
3: 5분?
1: 5분? 5분 너무 긴가?
2: 쓰러지는 거 아니야? 팔 없어지겠어.
1: 그럼 3분은 하잖아. 좀 차려질 때?
2: 아, 좀 쫀득거릴 때?
3: 어, 맞아. 쫀득거리. 오케이.

0: 그래, 너희 둘이 있잖아. 성격도 정반대인데 싸우니?
1: 우리 싸우나?
2: 엄청 싸우지. 의견이 엄청 다른데 무슨 성격도 다르고.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왜 나는 A인데 언니는 B야 라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몰라요. 되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또 웃어요. 그게 자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너도 해.
1: 나도 하라고?
0: 반죽해.
1: 아, 나 손을 놓치기 싫은데.
2: 오, 예.
1: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동생한테 뭐 잘못하면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동생한테 많이 혼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한편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를 좀 답답해하거나 확실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혼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언니긴 하지만은 좀 되게 든든한 동생이에요.
2: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0: 야, 우리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포크야, 포크. 포크를 이렇게 뜨면 진짜 잘 돼.
2: 진짜?
0: 포크가 비법이야.
1: 그 젓가락으로 뜨면 동그랑땡이 망가지고 손으로 뜨면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게 되잖아요. 포크로 이렇게 뜨니까 계란도 적당하게 묻어져 있고 깔끔하게 잘 떠지고 이게 다른 집에서 쓰지 않는 저희 집만의 동그랑땡 붙이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생질난다, 이거. 식당에서 못하겠는데, 엄마? 못 기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그냥 엄마 한 그릇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0: 뒤집는 것도 눈동안에 익으니까.

0: 나는 욕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 조연이가 손은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저는 재료 준비는 빠른데 음식은 느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언니랑 저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아니면 언니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진짜 처음 물어보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궁금하네.
1: 근데 언니께 더 맞아. 왜? 얘가 좀 살짝 달어. 단맛이 좀.
0: 하긴 내 건 좀 달짝지근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1: 단맛이 좀.
0: 근데 대부분 사 드시는 분들이 좀 그 맛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2: 그래가지고 나, 엄마 요새 안 나왔잖아. 맨날 김치 담글 때 나래한테 해가지고 겉절이를 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했더니 언니 설탕 더 넣어야 돼.
0: 겉절이는 약간 그 있잖아 달짝지근한 그게 단맛이 좀 있어야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
1: 그래 나 지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 너 안 힘들었냐?
2: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

0: 먹고 포장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날이 막 점심 장사하고 와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거의 퇴근해 가는데 포장 안돼 있는 것도
1: 맞아,
0: 있고
1: 맞아.
0: 막 이거
1: 진짜.
0: 전 부칠 때 손님 오면 막 갑자기
1: 잠시만요.
0: 아 맞아 그거 시금치대 치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은
1: 와, 나물대 칠땐 대박이지.
0: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0: 슬기야 밥 먹자.
1: 네, 가요.
2: 아, 밥.
0: 그 뭐야?
1: 아니 이거 아까 그 가게에서 만들었는데 그 오이초무침. 아니 그 엄마가 한 거랑 맛이 잘 틀려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지.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맛보라고. 나래도 뭔가 약간 맛없지는 않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0: 서운한 거. 그래서 뭔가 있어. 뭔가 약간
1: 한
0: 어설픈.
1: 2% 부족한 맛?
0: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그래.
1: 뭐야?
2: 식초가 덜 들어갔네.
1: 식초가 덜 들어갔다고? 아닌데.
0: 오이초무침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2: 그럼 단맛도 좀 덜해.
1: 그래? 역시. 이거 봐.
0: 언니가 단 걸 싫어해서 더 그랬을 거야.
1: 아, 이거 무지짐이 먹어봐야 되겠네. 간 같은 거는 우리 그 새 모녀의 그런 요리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첨가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니까 셋이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돼가지고 맛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짱 맛있어.
2: 짜라도 되고.
1: 근데 이거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돼가지고 동그랑땡을 먹어보겠어요.
0: 확실히 두부 으깬 게 훨씬 부드럽긴 하네.
1: 짱 부드러워.
0: 엄청.
2: 이거 나랑 내가 해보니까 어떠니?
0: 괜찮기는 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 반찬해 줄 거야?
0: 내 상태가 너무 급해서.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식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지. 제가 음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피드백이라든가 반응이 오는데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그래도 베이스는 어머니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엄마 정말 일도 하고 우리도 이게 키워주고 지금은 또 애기까지 우리 하람이까지 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그 아니면은 못하니까
0: 맞아 할 수 없어.
1: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아침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그 혼자 하셨다는 게 엄청 내색도 안 하시고 힘든 액션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던데 엄마는 그런 내색도 없으시고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0: 근데 두 분 다 부재였을 때 제가 아침에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반찬 가게를. 근데 모든 걸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외롭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소중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강직하게 계시고 또 언니도 이제 나름대로 저 언니 친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 맞아 둘이 하다 보면 저기 부딪히는 분도 있긴 하지만 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묻어내가지고 화를 잘 안 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손해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냥 묻어나고 날에는 빨리빨리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는 이제 그게 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긴 세월 나야 뭐 엄마는 이제 얼마 못 도와주지만은 이제 둘이는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0: 그래도 다행이잖아. 내가 그래도 꼼꼼한 편이라.
2: 맞아. 꼼꼼하고 얘네도 안 꼼꼼하지.
3: 동그랑땡 엄마랑 아, 이모가 만들었는데 어떤 거 골라봐.
0: 예! 역시 이모가 제일 좋지?
3: 어때? 어때?
0: 맛있어?
4: 맛있죠.
0: 어, 고마워 고마워.
4: 이모가 사온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만든 거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뭐 식당도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돼가고 반찬가게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순간에는 모든 걸 배워서 언니 말처럼 좀 많이 이어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손님들이 저희 뚱이네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그 음식을 잘 계승해서 동생하고 잘 이끌어나고 그 편안한 네, 음식을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남고 싶어요.

0: 쉽게 볼 수 있었어요. 뭐 아. 엄청 가까이서 자주 아. 조그만 데서 볼 수 있어서 그런 공연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아.
1: And the biggest comfort was that she was able to see live performances of big figures that she used to only listen through CDs like two or three times a week. And that is where she found her biggest comfort. That's good. Well, is there somewhere in Buenos Aires you'd love to visit again?
0: 정말 그립지만은 uh-huh. 한번 가는데 30시간이라서 그 점이 두렵습니다. Okay. 그래서 잘 안 못 갈 것 같습니다.
1: Oh, okay. So she doesn't or she can't go there easily because it takes 30 hours to get to the place. So she would not probably go back.
0: 방법이 있으면 가고 싶어요. 네, 바로 갈 수 있는
1: teleport. If you could teleport, you would go. All right. Well, while studying abroad, what was the biggest lesson, I guess, you learned? Not just about music, but about life in general. Biggest lesson.
0: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보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너무 죄송한데 비기스트 레슨은 네. 내가 죄송합니다만 내가 태어난 이 서울과 한국이 너무 좋다는 레슨을 아, 너무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다양한 삶 네. 인간 네. 늘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경쟁이 제가 공부할 때는 정말 경쟁이라는 단어 쓸 필요 없이 여유로웠습니다.
1: So Argentina is not as competitive as Korea, which is a better aspect, I guess.
0: 그리고 서로 칭찬을 해주는 문화가 좀 이렇게 많이 좋았는데 전혀 질투심 없이 그냥 계속 칭찬을 하더라고요.
1: Complimenting 네. each other without any jealousy.
0: 네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점이 굉장히 평화롭다. 그러니까 이런 탱고 음악이라는 장르가 이런 데서 탄생했나? 약간 좀 그런 느낌. 느낌이 좋았습니다.
1: And she thought maybe the music tango was born from this sort of culture. But nevertheless, she thought Seoul and Korea was the better place to live in as a Korean herself.
0: Yeah. 교훈인가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1: She's not sure if it's a life lesson, but that's what she learned. Well, we'll take a listen to your second live performance. But Milonga for me is saying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상지 씨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응원합니다. 브라보라고 하셨어요. Cheering you on until the end of this life. Bravo.
0: Bravo.
1: All right. So let's take a listen to your second live performance now. What have you prepared for us?
0: 아, 이것은 방송에서 처음 연주하는 곡이고요. Mm-hmm. 네, 쓴 지 얼마 안 된 곡입니다.
1: 아, this is the first ever time she's performing it on a broadcasting.
0: 네. 집시와 용사. 라는
1: Gypsy
0: 곡인데요.
1: and Night, 네. written by 상지.
0: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Mm-hmm. 집시와 용사가 서로 너무 너무 좋아하고 뭐 사랑해도 그들은 함께 모험을 떠날 수가 없어요.
1: 아.
0: 왜냐하면 용사는 전투를 해야 되고 집시는 전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모험에 방해가 돼요.
1: So although the gypsy and the knight love each other, the knight would have to go to war and gypsy cannot follow the knight because it can't fight.
0: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로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그런 숙명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음악입니다.
1: 슬픈 노래네요. 어떻게 보면
0: 슬프진 않고 각자 삶을 열심히 사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1: Okay, okay. 네. So although they love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their own separate lives, they're just exploring their own lives in their own manners. Okay. Well, we will listen to that very live performance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Do stay tuned.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Joining us on Wednesday's Tune In Time is bandoneon player Ko Sang-ji. Now, she'll be playing the second live performance, which is written by her. And it's not been long since she's written this. It's Gypsy and Night. So let's enjoy it together.

0: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1: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0: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2: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1: My friend,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0: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의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2: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2: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유럽 상추.
0: 네. 샐러드.
2: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2: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3: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식사 드세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3: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3: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3: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네. 할 수 있어요?
3: 바로 드셔도
0: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3: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3: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this i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4: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3: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감사합니다.
3: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3: 아,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진짜 기계?
3: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0: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3: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3: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3: 그래요?
0: 아, 진짜?
3: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3: 네. 머루주.
0: 머루주.
3: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3: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네.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 주.

0: 것들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네. 이거 시켜 주는 거예요?
2: 오, 너무 네. 감사합니다.
0: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1: 이걸로?
0: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1: 자, 알려주세요. 네.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0: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요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왜요?
0: 차가워요.
1: 아,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0: 알겠습니다.
1: 셰프라서. 네. 예.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예. 일어나 볼까요, 저희?
1: 예.
0: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1: 아, 이렇게 빼야 돼요.
0: 네.
1: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0: 네.
1: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0: 네.
1: 김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0: 아,
1: 벤데미아랑
0: 벤데미아.
1: 벤데미아. 아. 네.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0: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1: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0: 네. 아, 손시렵죠.
1: 예,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0: 지금은 필요하죠.
1: 근데 괜찮아요.
0: 네.
1: 괜찮아요.
0: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1: 괜찮습니다.
0: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1: 효모?
0: 예, 아,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1: 스타터로.
0: 예, 스타터 할 수 있는 효모.
1: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0: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1: 아, 요. 네. 오케이, 이렇게.
0: 네.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1: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0: 예, 괜찮습니다.
1: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0: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 네.
0: 네.
1: 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요. 오.
0: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1: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끼안티 먹는 것처럼
0: 네네.
1: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아.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0: 아.
1: 네, 그래서
0: 아,
1: 짜잔! 진짜 신선한 거.
0: 아.
1: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예.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0: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1: 맞아.
0: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1: 그리고
0: 아, 고기.
1: 고기.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0: 아, 네.
1: 두부 좀.
0: 아, 정말 좋죠.
1: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0: 네.
1: 두부 샐러드.
0: 저 기대되는데요.
1: 진짜 하시죠?
0: 예. 고맙습니다.
1: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ul. Jeonggu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ul.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u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고 있는데 베리고?
0: 무전. 네, 형 주세요. 무조건 또 맛도 있어야 돼요. 그 오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쭉 졸여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0: 네, 어,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예.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예,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 술이에요. 만능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3: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24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범지원이었습니다.
1: 강정과 함께 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감 당신 I'm
2: Live
1: 소리 질러
2: 아~
1: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평시조 매아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속의 주인공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거나 느긋하게 시조를 감상하는 것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들으면 좋은 우리 음악들로 국악콘서트판을 꾸며보겠습니다. 요즘 숲캉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숲 중에서도 대나무 숲, 정말 상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죠. 다음 무대에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 악기들의 시원한 소리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 대풍요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소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경기 대풍요와 단가 만고강산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음식은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좀 그런 게 있어요.
1: 엄마의 음식을 저희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동생하고 같이 따라하고 그거를 뭐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계승해서 그냥 널리 알리고 싶은

0: 반찻집을 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엄마가 글에 오셨던 것처럼 엄마가 되게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맛있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항상 레시피를 이제 똑같이 동생하고 배우는데 그 어떤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도 또 너 엄마만큼은 맛이 안 난다라는 몇몇 메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져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해? 다 끝났어?
1: 아니, 나 수저 넣고 있는데? 이걸 해야지 집에 가지.
0: 야, 이거 한번 맛봐봐봐, 이거. 무침무침
1: 왜?
0: 했는데 엄마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동생 김나래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저는 반찬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험 설계사 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칼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늘고 중간에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차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 나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또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뭐가 좀
1: 지금
0: 더
1: 한 거야?
0: 들어가야 되나? 뭘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1: 뭔가 좀 싱거운데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0: 그치,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지.
1: 언니 음식은 엄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뭔가 좀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맛은 진짜 있어요. 되게 잘하고 다 진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보다는 약간 1% 2%막 이런 부족한 그런 깊은 맛 조금 그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0: 엄마한테 한번 가져가서 물어봐야
1: 물어보는 게
0: 되겠다,
1: 나을
0: 그치?
1: 것 같아요.
0: 알았어. 저희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2: 언니, 오늘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0: 하람이는요?
2: 하람이 아빠랑 같이 나갔어.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김나래의 엄마 이경춘입니다. 반찬가게 거의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서포트로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게 5일만 하고 있어요. 딸들이 먼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참 든든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슬기는 어쨌든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래는 많이 줘요, 이제. 푸짐하게 주는 걸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좀 장점인 것 같아요.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반찬집은 반찬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 같아요. 둘 다.
1: 제가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단골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단골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특식으로 한번 내보내고자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또 뭐가 좀뭘덜 넣고 뭐가 좀덜 됐는지 또 배우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죠. 네.

0: 야, 달랑부가 크니까
1: 먹기 좋게
0: 칼로 반씩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2: 잘라야지 익나?
1: 잘라야지.
3: 어쩐지 지는 했는데 잘 안 익더라고.
2: 근데 이거 원래 언니가 먼저 했던 그거 아니야, 레시피?
3: 근데 언니는 좀 약간 좀 입맛이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좀 짭짤하기만 하고 단맛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짝 이렇게
2: 맞아, 엄마 거랑 좀 많이 다르긴 달라.
3: 그렇게 해준 거지.
0: 승기가 처음 해왔을 때 먹어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 뒷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간 지징이만 했지 멸치 넣고 육수를 내는데 처음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쓴맛이 돌거든요, 이게 지짐이가. 그러면 이제 맛술을 좀 넣으면은 쓴맛과 단맛을 저기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했죠.

0: 엄마 이거 왜 씻어서 해?
1: 우리가 익을 때는 맛있는데 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신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분내라든가 고개 나기 때문에
0: 아, 잡내.
1: 씻어요. 씻으면서 좀 끓일 때는 맛술을 좀 붓는 거예요. 맛술은 이제 잡내도 가셔주고 약간의 단맛도 있으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이거 근데 파니? 반응은 어떤데?
0: 이거 되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옛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 이제 먹던 그런 그 고향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옛날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이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로 올려놓을게.
1: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동그랑땡으로 건너가자 이제.

0: 이걸 왜 하려고 그러니?
1: 아니 아무래도 우리 식당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 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골들이 매일 똑같은 걸 먹기엔 또 식상하니까 약간의 특식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0: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2: 너는 힘이 좋으니까 두부를 짜렴.
1: 이게 근데 짜면 맛있나?
0: 짜면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면 질겨거리거든.
1: 아, 반죽을 할 때? 반죽할 때. 질어져서?
0: 질어져서? 어차피 양파도 물 나오고 당근에서도 살짝 좀 나올 수도 있고.
1: 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많이 짜주는 게 좋겠네.
0: 그렇지.
1: 질어지니까? 그 엄마가 예전에 해줄 때도 이렇게 다 짜는 거야?
0: 다 짜지. 다 짜야 돼. 와. 언니가 명절 때마다 부부랄 때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굳이 엄마한테 할 건 뭐 있어?
1: 아니, 근데 엄마랑 언니랑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그래도 엄마가 한 게 좀 더 뭔가 있어. 뭐라 표현은 못 했는데, 뭔가 깊은 맛이랄까? 뭔가 있어서 나는 엄마께 제일 맛있더라고. 희한하게 좀 그게 있어.
3: 아니, 진짜. 왜? 엄마랑 엄마가 똑같이 레시피 알려줬는데 그 나래랑 하면은 우리가 서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분 어떤 손님은 특히 그 오이초 무침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1: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0: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짝 손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같은 음식 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묘하게 틀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해도 희한하게 안 나요. 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생채 했을 때 엄마가 했던 생각 기억해서 해도 해보면 안 나 그 맛이야.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대충의 맛이잖아요. 대충 하지 뭐 계량컵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눈찜작의 맛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손맛에 이어지는 거고.
1: 이렇게.
3: 근데 이게 그 뭐지?
1: 어떻게 해야 되는데?
3: 약간 이런 눕혀가지고 이거 맞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밀으면서
0: 눕혀주는 거.
1: 근데 이거 왜 밀어주는 거? 밀어주는 거 달라?
0: 두부가 입자가 굵으니까 이게 고기랑 섞이면은 두부가 씹힌단 말이지. 근데 입자가 고우면은 그러니까 부드럽지 더.
3: 다 잘 어울려.
0: 잘 어울려주고.

0: 반죽은 얼만큼 해야 돼?
1: 치댈수록 맛있어.
2: 맛있어.
3: 아, 많이 하면?
2: 어. 5분?
1: 5분?
2: 5분? 5분 너무 긴가?
3: 쓰러지는 거 아니야? 팔 없어지겠어.
2: 그럼 3분은 하잖아.
1: 좀 차려질 때?
3: 아, 좀 쫀득거릴 때?
1: 어, 맞아. 쫀득거릴 때.

0: 그래, 너네 둘이 있잖아. 성격도 정반대인데 싸우니?
1: 우리 싸우나?
2: 엄청 싸우지. 의견이 엄청 다른데 무슨 성격도 다르고.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왜 나는 A인데 언니는 B야 라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몰라요. 되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또 웃어요. 그게 자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 이번에 너 많으니까 너도 해.
1: 나도 하라고?
0: 반죽해.
1: 아, 나 손을 붙이기 싫은데.
2: 오, 예.
1: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동생한테 뭐 잘못하면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동생한테 많이 혼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한편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를 좀 답답해하거나 확실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혼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언니긴 하지만은 좀 되게 든든한 동생이에요.
2: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0: 야, 우리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포크야, 포크.
1: 포크를 이렇게 뜨면 진짜 잘 돼.
2: 진짜?
1: 응. 포크가 비법이야.
3: 그 젓가락으로 뜨면 동그랑땡이 망가지고 손으로 뜨면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게 되잖아요. 포크로 이렇게 뜨니까 계란도 적당하게 묻어져 있고 깔끔하게 잘 떠지고 이게 다른 집에서 쓰지 않는 저희 집만의 동그랑땡 붙이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승질난다, 이거. 식당에서 못하겠는데, 엄마? 못 기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그냥 엄마 한 그릇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응? 뒤집는 거
0: 금방 안에 익으니까. 와, 금...

0: 나는 욕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아, 조연이가 손은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저는 재료 준비는 빠른데 음식은 느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언니랑 저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아니면 언니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진짜 처음 물어보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궁금하네.
1: 근데 언니 게 더 맞아. 왜? 얘가 좀 살짝 달어. 단맛이 좀.
0: 하긴 내 건 좀 달짝지근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1: 단맛이 좀. 더.
0: 근데 대부분 사 드시는 분들이 좀 그 맛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2: 하고. 그래가지고 나, 엄마 요새 안 나왔잖아. 맨날 김치 담글 때 나래한테 해가지고 겉절이를 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했더니 언니 설탕 더 넣어야 돼.
0: 겉절이는 약간 그 있잖아 달짝지근한 그게 단맛이 좀 있어야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
1: 그래 나 지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 너 안 힘들었냐?
2: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그 이제 요리를 해놓고 포장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막 점심 장사하고 와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거의 퇴근해 가는데 포장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0: 맞아 맞아 진짜
2: 전 부칠 때 손님 오면 막 갑자기
0: 잠시만요.
2: 맞아 그거 시금치 데치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은
0: 와 나물 데칠 땐 대박이지.
2: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0: 슬기야 밥 먹자.
1: 네, 가요.
0: 뭐야?
1: 아니 이거 아까 그 가게에서 만들었는데 그 오이초무침 아니 그 엄마가 하는 거랑 맛이 잘 틀려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지.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맛보라고. 나래도 뭔가 약간 맛없지는 않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난다고
0: 서운한
1: 그래가지고
0: 거야. 그래서 뭔가 있어. 뭔가 약간
1: 한
0: 어설픈.
1: 2% 부족한 맛?
0: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그래.
1: 그러면
0: 식초가 덜 들어갔네.
1: 식초가 덜 들어갔다고? 아닌데.
0: 오이초무침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표현이 안된것 같아요.
2: 그러면 단맛도 좀 덜해.
1: 그래? 역시. 이거 봐.
0: 언니가 단걸 싫어해서 더 그랬을 거야.
1: 이거 무지짐이 먹어봐야 되겠네. 간 같은 거는 우리 그 최모녀의 그런 요리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첨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니까 셋이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돼가지고 맛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딱 맛있어.
0: 짜다도 되고
1: 이거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0: 맛있긴 하다.
1: 돼가지고 동그랑땡을 먹어보겠어요.
0: 확실히 두부 으깬 게 훨씬 부드럽긴 하네.
1: 너무 부드러워.
0: 엄청.
2: 이거 나랑 내가 해보니까 어떠니?
0: 괜찮기는 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 반찬 해줄
0: 내
2: 거야?
0: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식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지. 제가 음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피드백이라든가 반응이 오는데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그래도 베이스는 어머니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엄마 정말 일도 하고 우리도 이게 키워주고 지금은 또 애기까지 우리 하람이까지 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도 할수 있고 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그 아니면은 못하니까
0: 맞아, 할수 없어.
1: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아침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긴 시간을 그 혼자 하셨다는 게 엄청 내색도 안 하시고 힘든 액션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던데 엄마는 그런 내색도 없으시고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0: 근데 두분다 부재였을 때 제가 아침에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반찬 가게를. 근데 모든 걸다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외롭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소중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강직하게 계시고 또 언니도 이제 나름대로 저 언니 친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 맞아, 둘이 하다 보면 저기 부딪히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묻어내가지고

0: 수를 잘안 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손해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냥 묻어나고 날에는 빨리빨리 성질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는 이제 그게 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긴긴 세월 나야 뭐 뭐는 이제 얼마 못 도와주지만은 얘 둘이는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다잘 되고 잘될 거야.
1: 그래도 다행이잖아. 내가 그래도 꼼꼼한
0: 맞아. 꼼꼼하고, 얘네도 안 꼼꼼하지.
2: 동그랑땡 엄마랑 이모가 만드는데
3: 어떤 거 골라봐. 예! 역시 이모가 제일 좋지?
2: 어때? 어때?
3: 맛있어?
4: 맛있죠?
3: 어, 고마워.
4: 이모가 사온 거야?
3: 아니야,
2: 아니야,
3: 맞는
2: 만든
3: 거야. 이게
2: 거지.
3: 만든 건 아니야.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뭐 식당도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돼가고 반찬 가게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순간에는 모든 걸 배워서 언니 말처럼 좀 많이 이어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5: 저희 손님들이 저희 뚱이네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그 음식을 잘 계승해서 동생하고 잘 이끌어나고 그 편안한 네, 음식을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남고 싶어요.

0: He seems dazed even. Next, she checks out her old favorite spot. But now, it seems someone else has taken over the space. Just then, the new owner, high school girl Taeyeon, charges in.
1: Hey.
2: 아줌마 누구냐고요?
1: 뭐지 저 어른한테 말을
2: 아줌마!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만 해봐
1: 아이고 잘 추웠고
2: 저 아줌마 뭐야 씨.
0: They run into each other again several days later
3: 뭐예요? 여기 우리 엄마 가게인데
2: 어여 들어가서 학원 갈 준비야
4: 정말로 누가 보면 장남이라도 나온 줄 알겠어
0: Manok is flustered because Taeyeon happens to be Church's daughter from his second marriage. Meanwhile, Manok gets a job at Che's Orchard.
5: 아이고, 저 다 부시네, 다 부셔.
6: 아니 뭐 가지라니까 좋구만. 그 뭐야, 그 우리가 김이장하고 뭐 쪼, 걸걸걸어서.
0: She just wants to get along and live in her hometown village again. But.
6: 아이, 일을 다 우리 시키고 어디 갔다 오는겨? 순이 할미도 없는데.
2: 아이, 오셨어요?
7: 저희 말이야. 이거 오늘 질 땅이요. 아이고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0: Oh no, she gets fired.
7: 그만.
0: 철주 is the person behind this.
8: 너희 밥줄을 건드려?
9: 아니 그러게 왜 돌아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을? 암만 시간이 지나가 봐라. 나 김철주가 여 이장으로 있는 한 너 장만옥이가 팔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은 없을 거다 이 말이여. 알아?
0: She's flabbergasted, and she doesn't just sit and take it.
10: 이장 해임 탄원서요? 이장님 임기가 곧 끝나는데.
0: She finds out that the term for the elected village representative position is about to end. So she asks, why not me?
11: 이장? 아니 왜 방식이 더 과격해가지고 나온겨? 누가 한다고?
0: She decides to run for the position herself. So, the formal couple end up running against one another for the village leader position. Manok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people wanting change. And she begins running a successful campaign.
9: 장만옥이도 안 나와!
12: 뭐예요?
0: But Cheol-ju blows his top.
9: 저것들이요, 저거. 예? 아이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0: He's not going to let this go. He's going to tell everyone her secret.
9: 이 옆편대 말이에요? 저거예요!
0: What's this? A race for a leadership role in a rural village. Who will win? Manok's attempt to make a go of living in her rural hometown. It is the movie Manok.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is is the director's first full-length movie. It combines LGBTQ, comedy, and a rural backdrop.
13: 단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귀촌에서 농촌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영웅 서사로 엮어서 이만희 장만옥을 만들었고요.
0: Manok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midlife issues.
13: 만옥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리는 듯한 느낌, 나이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0: Actress Kim Ja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Kim Jang.
13: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0: 이런 걸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1: Ex-husband 철주 was played by actor 박완규.
2: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3: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선이지만 이럴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4: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 The character K's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 is.
5: 안구류?
1: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4: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반에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1: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4: 캐릭터의 매력을 인내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1: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k.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또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또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아.
2: 저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4: 착착. 네. 착착.

0: 뭘 잡아야 되지?
1: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0: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보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1: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2: 이쪽 오지 마, 저 오지 마.
0: 방해해야지.
3: 영초.
0: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1: 조그만 한 50마리 잡혔어. 50마리.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가죠.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0: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3: 못 맞췄지. 아,
1: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1: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CR 크고 개체 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1: 그렇죠.
0: 있어야
1: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도와 공간을 경유하여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는 윤하린입니다.
1: 윤하린 학생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절제력이 강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대하는 자세로서의 겸손함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윤하린 학생은 항상 열려 있었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친구로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일단은 예종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전과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다 예술 안에서 전과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 맞지 않는 학생에게는 절망적일 수 있는 조건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에 진학하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학교 어떤 활동이 재밌냐, 학교가 어떤 게 재밌냐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은 기획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수업이 제일 재밌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었는데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교육의 본질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었을 때 가장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저희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적을 나랑 비교하지 않고 혼자서 내가 공부의 의미를 찾고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이거는 교육과정상의 특징이라면 학교 분위기적으로는 저도 학교를 다니는 중에 출판사, 예술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 그게 이제 졸업 이후에 인턴에 취직하게 되는데도 좀 많은 연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경우에도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도형예술과 분들과 협력을 하면서 외부에서 전시 기획을 진행을 하고 아니면은 평론글을 여기저기 발표를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동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아직 학부생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금기가 없이 일단 현장에 다들 나가서 시도를 해보는 발벗고 시도해보는 분위기가 많이 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자립심이 생겨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들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미술이론과는 매 학기마다 전공 수업이 계속 있고 그거를 동기들과 계속 같이 듣기 때문에 식사를 보통 많이 같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같이 놀자는 차원에서 칸딘스키 점심이다 라고 하면서 비빔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선시대 그림 중에 양반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따라서 우리도 고기를 구워 먹자 하고 중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놀고 싶어서 들었던 핑계인데 미술이론과적인 요소를 굳이 넣어서 놀았던 게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 미술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미술 실기보다도 이론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미술관 관람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걸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쭉 미술사에 관심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미술사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미술사였다는 거를 학교에 오고 나서 알게 됐고 박물관학이나 제도학 측면뿐만 아니라 미술사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그리고 실증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인 맥락은 어떻게 미술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훨씬 넓어졌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동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사실 비평 글을 쓸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평 수업 하나를 들으면은 8번, 10편의 이 글을 쓰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발표된 제 비평 글 중에 첫 번째는 아마 탈라마다니 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던 비평 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그해 여름에 우연히 팔레드 도쿄라는 그 해외에 있는 공간에서 그 작품을 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달 정도 후에 보았던 국소시립미술관 전시에서 동일한 작품을 보게 되면서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서 저만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그래서 비평의 기회는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저만의 경험을 담아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 비평글을 주로 작성하게 됩니다.
1: 유난 학생은 자신에게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들은 분명히 강의자나 지식 전달자로서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전달해야 되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러웠고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나린 학생의 어떤 자기절제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에 대한 엄격함?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느껴졌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나 너무 본인을 엄격하게 재단하다가 자기 스스로 혹시나 번아웃이 올까봐 동력을 소진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비평가는 사실 언어라는 굉장히 비물질적인 것을 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지만 사실 비평가 자신도 신체를 가지고 있고 물리적으로 전시 공간을 경험한 이후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전시 속에서의 경험과 괴리되지 않는 글을 쓰기를 바라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독자가 제가 전시장에 들어가는 그 출구까지는 같이 동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라도 공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전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작품이 그냥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 속에서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술 작품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이 공간과 기관을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글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작가, 그 다음에 기획자나 독자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가분들과 기획자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주변에서 이제 기획하는 분들을 보았을 때 하얗게 불태워서 전시를 준비하고 그걸 철거할 때는 또 나름의 허탈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 기획을 마쳤을 때 피드백에 대해서 사실 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열심히 꾸린 이 전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보았다라는 신호를 좀 주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자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가이드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시 전체를 이렇게 이끌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여기에 진입하는 과정부터 어떻게 관람했는지를 어느 정도 동반하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초대를 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판적인 내용을 쓸 때 가장 크게 고민하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비판점을 찾으려고 할 때 어쨌든 최대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구성하고 싶었는지를 최대한 글에는 우선 먼저 담아준 다음에 비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방식을 택했고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서 왜 구조적으로 어떤 일부 한계들이 드러났는가를 일부 살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작가분께서 의도했던 것들 그리고 기획자분들께서 의도했던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어떤 한계점들을 나름대로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절충안을 나름대로 찾긴 하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싶은 궁금해지는 것들이 계속 제 눈에 밟히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구의 경우에도 왜 이러지?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이걸 이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지?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평론글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꼭 쓰고 싶어지는 전시들이 계속 눈에 보이게 되고 또 편집 같은 업무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제 글로만 둘러싸여 있을 때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숨통을 트이면서 다른 사람의 글을 타인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주고 투명인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게 나름의 숨통이 트이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계속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작품들이나 전시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로 전락하지는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심사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뭘 보더라도 제가 원래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비평 글이 쓰이는 그 지면을 하나의 만남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기획자가 설정해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을 저의 입장에서 관람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글을 생산해냈을 때 단순히 이 품을 옮겨 담는 것도 아니고 제 주장을 쓰는 것도 아닌 어떤 이 세 가지의 만남을 통해 쓸 수 있는 제 3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좀 만남의 차원에서 글을 쓰게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인으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쓴 글을 저는 열심히 써서 제가 만족할 때까지 아니면은 적어도 제출할 수 있다고 느낄 때까지 수정을 하고 일단은 내기는 하지만 그게 공개가 됐을 때 과연 누가 읽을지 읽고 어떤 감흥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의 글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보다도 글의 경우에는 그 독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가끔 제 글을 읽은 걸 기억하고 다가와서 이제 이 글 어떻게 읽었다, 이 글이 어떤 점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접촉들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1: 물론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을 본인의 의견에 적용하고 반영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친구다라는 그 생각을 본인의 어떤 그 자랑스러운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고 용기 있게 타지에서의 생활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대학원 과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사회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할인 씨를 생각하고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계획은 저는 주변에 이제 미술이론 쪽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을 봤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 지켜봐 왔지만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내공이 조금 더 쌓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구자로서의 베이스를 좀 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한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누가 읽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완전히 지식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기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선택해서 해왔고 그게 다행히도 잘 됐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좋아하는 거 계속하면서 저만의 길이 거기서 발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뭘 꼭 이뤄내겠다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1: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0: 좋을 것 같아요.
1: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식석도예요.
1: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1: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1: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1: 바로 돼요.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1: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1: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this i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1: 감사합니다.
2: 돼요.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1: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1: 어? 아, 진짜? 기계?
2: 네네.
1: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1: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1: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1: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1: 아, 진짜?
2: 네.
1: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2: 네. 머루주.
1: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1: 포도. 아, 포도.
2: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꿈에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네.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긴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 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0: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1: 그냥 쌀장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 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0: 아, 손쉽죠.
1: 예,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0: 지금은 필요하죠.
1: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0: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1: 괜찮습니다.
0: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1: 효모?
2: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1: 스타터로.
0: 예, 스타터 할 수 있는 효모.
1: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0: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1: 아, 요. 네. 오케이, 이렇게.
0: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1: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0: 예, 거예요. 괜찮습니다.
1: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0: 뭐로 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1: 네. 네. 오,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예, 조금 더 나요. 오.
0: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1: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끼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바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예?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0: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1: 그리고
0: 고기,
1: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0: 정말 좋죠.
1: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0: 네.
1: 두부 샐러드.
0: 저 기대되는데요.
1: 진짜 하시죠.
0: 예. 고맙습니다.
1: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자, 두부. 개운하다. 와,
2: 베리굿 신데 베리굿.
0: 이제 네, 형 주세요. 무조건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쿠키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쭉 졸여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2: 맛있는데요.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의 요리 예,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맞는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어휴.
0: Arrivederci. Bye bye. 어, 진짜.
2: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정말 맛있습니다.
3: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24 들려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범지원이었습니다.
1: 볼까요? 강정과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아~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2: 야호.
3: 야호.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소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린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경기 대풍류와 단가 만고강산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이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I am going to meet an old friend. I met him when I was 17, and we were in the same class.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We've seen the results of the choices we made, as clear as day. Now we'll talk about what modern physics has discovered about time and human choices.
1: 내가 사실 너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내가
2: 아, 나도 되게 만나고 싶었어.
1: 내가 어떤 이제 신문에 기고문을 쓰고 있거든. 근데 기고문의 내용이 그 내 삶을 바꾼 선택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사실은 시간과 선택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선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때 너가 나의 선택에 어떤 많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기고문 쓸 때 나의 삶을 바꾼 선택들 한 얘기를 하고 물리학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게 시간의 흐름과 연결시키려고 생각을 구상 중인데 그걸 너한테 한번 설명하면서 너한테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2: 우리 이 선택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1: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거 주제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거든.
2: 양자역학. 요즘에 그래. 핫하잖아.
1: 그러니까.
2: TV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
1: 그치, 그치.
2: 우리가 보면 이제 뭐 고전과학 그러면 뉴턴, 뭐 상대성이 그러면 뭐 아인슈타인, 양자역학은 뭐 대표적인 인물이 없어?
1: 양자역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하고 연결돼 사실은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양자역학 너무 이상해서 한 사람의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야 여러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나는 이 부분을 이해했고 그게 뭉쳐서 양자역학이 만들어진 거야. 예를 들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었고 빛이 양자가 돼 있다. 그다음에 고흐가 원자가 그렇게 뛰엄뛰엄 궤도를 돌고 있다. 근데 그거 이해를 못하고 슈뢰인거가 슈뢰인거 방정식 만들고 하이젠버그가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고 드브로이가 파동 입자 이중성 얘기하고 기타 등등.
2: 아, 그게 다 합쳐져가지고.
1: 다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의 머리로 나올 수 없는. 거야.
2: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양자역학 도대체 뭐야?
1: 그리고 양자역학 되게 사실 이해하기 어렵거든.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시 세계.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사실은.
2: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뭐 배웠던 이런 과학 기초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세계에서는
1: 다 적용이 안 돼.
2: 안 된다. 얼마나 작은 세계를 말하는 거야?
1: 얼마나 작은 세계냐면
0: How tiny is an atom? For the sake of the argument, let's assume a grain of rice is about 5 millimeters long. A grain of sand on the beach is 0.5 millimeters in length. That's 1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Fine dust is 10 micrometers in diameter. That's 50 times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Ultrafine dust is 5 times smaller than fine dust. The smallpox virus that we have eradicated is 300 nanometers wide. That is about 7 times smaller than ultrafine dust. The coronavirus that affected 77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s 3 times smaller than a smallpox virus. The coronavirus is equivalent in width to 50 human DNA strands lined up from end to end. One hydrogen atom is approximately 50 picometers in length. A strand of DNA would be equivalent to the length of 40 hydrogen atoms put in a line. So a nanoscale would be a single grain of rice shrunk 100,000 times. This is where the quantum effect enters the picture.
1: 근데 여기가 너무 이상해. 왜냐면 거기서 전자가 돌고 있잖아, 완전 핵주변을. 근데 전자의 행동이 되게 이상한데 가장 이상한 게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잴 수 없어.
2: 동시에 잴 수 없다.
1: 불확정적이야. 이게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를 알면 그거의 운동량을 알 수 없고 운동량을 알면 그 위치를 알 수 없어.
2: 그럼 제가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위치라 그러면 뭐 다 이해가 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위치잖아.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위치고 뭐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뭐 방향을 말하는 거야? 뭐야? 운동량이라는 거는 거기서 뭐야?
1: 그러니까 운동량을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질량 곱하기 속도야. 아. 질량 보통 상수니까 속도라고 보면 돼.
2: 아. 어떤 물질 얼로 가는 속도 이런. 그래서 그걸 동시에 알 수 없다.
1: 동시에 없다.
2: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아, 비행기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저기 있고 이리 날아가잖아.
1: 그치, 그치, 그치.
2: 알 수가 있잖아.
1: 그래서 양자각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치? 왜? 그렇죠? 위치하고 속도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2: 그러니까
1: 우리가
2: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인데 그거는 상식인 것 같은데
1: 양자역학 그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상하지?
2: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1: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2: 아, 너무 자, 어려운데? 어. 알 수가 없는데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
1: 어.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
0: In quantum mechanics, light exhibits wave-particle duality between photons and an electromagnetic wave. When light behaves like a particle, it exists as a photon. To see an object, we need light, which in this case are photons. When a photon collides with a particle, it changes the state of the particle, like how billiard balls hit each other.

0: Here, we'll show you photos of a moving car. If you use a fast shutter speed when taking a picture, you can capture an image of the car, but won't be able to tell its speed. If you use a slow shutter speed, you can sense how fast the car is going, but you can't tell if it's a car. In quantum mechanics, measuring physical quantities like we have just tried comes with limitations that affect other physical quantities. Just measuring the position of a car will not give us a clear picture of its motion. But when we measure the car's motion, we cannot discern its position. This is called the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고 물체끼리 상호작용.
2: 상호작용.
1: 이거는 다 측정이라 볼 수 있거든. 자동차 얘기를 들어볼게. 자동차는 사실 양자역학적이고 작은 물체는 아니지만 근데 내가 가정차를 위치를 측정할 때마다 한 번은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한 번 여기 있고 막 그런 거야. 전자가 원자핵을 주변 돌다가 내가 보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되거든.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지. 예측 불가능하다.
2: 어렵네.
1: 어렵지.
2: 그러니까 내가 그럼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
1: 달라질 수 있어. 미시 세계는 특히. 거시 세계는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아주 작은 레벨로 가면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2: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1: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사실은 이걸 설명할 때는 중첩이란 개념이 필요해. 중첩.
2: 중첩.
1: 어떤 위치를 잴 때 여러 다른 위치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뭐냐면 어떤 물체가 A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 B라는 위치에 있을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2: 동시에.
1: A 더하기 B야. 아. 보통 우리 탐정 영화 보면 가장 중요한 탐정 영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의 다른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범인이다. 뭐 이러잖아.
2: 알리바이가 있냐
1: 없냐 이렇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바로 중첩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한 물체가 A에 있을 수도 있고 B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 있거든. 그 측정을 했을 때 위치를 알아보자. A에 있을 확률도 있고 B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야.
2: 확률의 차이는 있어?
1: 차이가 있을 수 있지.
2: 차이가 있을 수
1: 있어. A에 있을 확률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2: 열려있다.
1: 그래서 아까 전자가 원자의 주변을 돈다고 했잖아. 사실 돈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퍼져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다고 봐야 돼.
0: The electrons circling a nucleus are not stationary. Electrons are scattered in a probability cloud throughout space and exist everywhere and nowhere. In a probability cloud, an electron's position is not random. What would it be like if we existed in a state of probability in daily life?

0: 야,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안에...
0: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살짝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요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0: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 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네.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 공원에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그쵸. 네,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네.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네.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네.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네.
0: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네네.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네.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의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면서
1: 네.
0: 저는 이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0: 네.
1: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힘이
1: 우리를 응원하는
0: 될 수 있고,
1: 느낌?
0: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게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0: 네.
1: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네.
1: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어떤 분들은 문제작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퀴어 소설이 문제작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작품이 발표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의 퀴어성 그리고 이 세상의 퀴어스러움, 소수자성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의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퀴어 소설을 낯설게 받아들이는 시선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시선들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 쉬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숨 쉬고 싶어서 소설을 쓰고 또 우리라는 이 생명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조건은 그런 자유로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숨 쉴 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 제 꿈꾸세요가 그 번역되어서 소개될 수 있어서 무척 기뻤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 첫 소설집에 호르몬을 쳐줘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기회가 된다면 네, 해외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13살 도림이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 인터섹스로 태어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이 사회가 규정하는 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설 안에서 짧은 모험을 떠나는데 독자분들도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의문들과 생각들을 함께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번역해주신 그 작가 번역가님이 트위터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감이나 이 작품을 번역하게 된 경험 그런 것들을 길진 않게 보내주셨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뭐라고 할까요? 감격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다행히도 번역가님이 작품을 좋게 보셨고 또 그 번역의 경험이 좋았고 많은 독자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했고 또 이번에 새 소설집의 표제작이 제 꿈꾸세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트위터에 소식을 올렸더니 번역가님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굴러가면 굴러갔지 난 더 못 걸어요. 커피 우유를 마시고 슈퍼를 나와 챔바가 차양막 아래 서서 말했다. 올라올 때 우리가 만든 발자국이 벌써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벽을 따라 고정된 양철 홈통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눈이 후두둑 쏟아졌다. 나는 눈송이가 떨어지는 산잔등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 없이 잔잔했다. 먼 곳의 파랑이 지상으로 내려오며 조금씩 그 농도가 묽어지다. 눈 쌓인 산 등마루에 다다라 완전히 희게 바뀌었다. 얕은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듯 했다. 먼 땅도 가까운 땅도 흰 눈이 덮어버렸고 도로의 아스팔트와 가로수 나뭇가지에도 소복히 눈이 쌓였다. 죽은 나도 저렇게 쉬고 있을까? 나는 챔바에게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오익 오익 잘 따라와요. 돼지 울음소리를 내며 나는 두 손을 가슴에 포갰다. 돌이킬 수 없는 바람에 관통당한 낙엽처럼 나는 눈밭으로 쓰러졌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데스크탑을 구매를 했어요. 그 전까지 노트북으로 쓰다가 이제 그 데스크탑이랑 같이 기계식 키보드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가면 그 키보드랑 그 마우스가 번쩍번쩍 빛이 나요. 막 형광빛이 나고. 그리고 이 키보드를 칠 때도 타닥타닥타닥 그 기계식 타자 소리가 꼭뭐 빗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제 약간 침체되어 있는 기분을 좀 전환시키고 좀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쓰면은 그쓸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 이야기, 또 사랑해서 슬퍼한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책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저라는 개인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랑의 이야기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는 순간에 행복하게 눈 감는 것.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천천히 넘겨보고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 여운이 남듯이 저의 인생도 그렇게 여운이 남는 한 권의 책처럼 잘 끝, 마지막 장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0: 발색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1: 만옥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0: 혹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린 듯한 느낌? 나이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1: Actress Kim Jo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Kim Ja.
0: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이런 거에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1: Ex-husband Chul Ju was played by actor Park Kwan-gyu.
2: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 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3: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에서 있지만 이럴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0: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n. The character K's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n is...
4: 안구류?
1: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0: 감투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집안에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1: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0: 캐릭터의 매력을 인내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1: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n.

0: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리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오구인데 무렵 정도에 오는 얕은 개울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있는 전통 오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의 박물관에 가서 전통 어구 있는 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 그의 형태하고 모양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민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형태의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용했느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런 어구를 가지고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다. 아쿠아맨이 들고 있는 창이 이런 형태예요. 이것도 얕은 물에서 어느 정도 씨알이 되는 물고기를 보고 있다가 단번에 찔러서 잡는 창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다섯 개 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굵은 물고기들을 찔러서 잡는 물고기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창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물고기 잡을 때 다 이런 창들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어디 가까운 데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심 하세요.
2: 아니, 선생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왜 또 강에 이렇게 데려오신 거예요?
3: 깐부잖아.
0: 가장 오래 사용했던 두 가지의 전통 어구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한 판.
2: 그 중에서 어떤 어구 중에 가장 오래된 거라고 추측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2: 거기서 뭐 작살 감고 있고 지금 고기는 다가가면 도망가고 이걸로 뭘 잡겠다고 이걸 진짜 여태까지 그 하셨던 것 중에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기들이 다 도망치고 있어요. 아 디테일하시네.
4: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 됐습니다.
5: 네, 됐습니다.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뭘 잡아야 되지?
0: 벌써 야 마음이 급하시구나.
2: 빨리 잡아야죠. 빨리 시합인데. 고기가 좀 보이긴 보이네요.
0: 보이긴 보이는데 네. 이게 빨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얕은 물에서 하는 게 가리니까 얕은 물로 가겠습니다.
4: 이쪽 오지 마, 저 오지 마.
2: 방해해야지.
4: 영쇼!

0: 아,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고기가 나를 잡겠는데?
1: 조그만 50마리 잡혔어.
2: 50마리. 입만 벌리면
1: 50마리 잡혔어. 일단은 잡힐 곳을 봐야겠다.
0: 돌 잡았네, 돌 잡았어.
1: 와, 여기 엄청 많은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저로 가세요. 저.
0: 열심히 화이팅!
1: 네, 많이 잡히면은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왜 안 잡히는 거야? 이거 또 망신당하게 생겼네.
3: 못 맞췄지?
1: 아, 빠르네. 나도 빠른 사람인데. 아, 어렵네.
0: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또 나름대로 정말 오래된 어구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 직접 써봤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제가 전통 어구라든지 이런 걸로 글도 쓰고, 네. 뭐 전시도 하고, 네. 강의할 때도 늘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0: 그 낚시 잘하시는 프로들도 고기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4: 이 바다 겸손해야 된다.
0: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이걸로 우리가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한 게 좀 무모하지만
1: 과거에는 씨알 크고 개체수가 그만큼 많았을 거고 늘 사용하시는 선조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점에 이것들을 활용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기술이
1: 그렇죠.
0: 있어야
1: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0: 그거를 뭐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 고기를 잡는다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1: 야,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어요. 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4: 네.
3: 어떤 게 나 있어요?
4: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3: 너무 맛있어요.
4: 네, 맛있어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l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a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2: Kaya, 태용이도 왔어요. 가사비도 왔고. 어이쇼.
3: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is mug moved to a mountain with just one knapsack.
2: 가사비는 여기만 긁어주면 다리를 떱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옳지. 옳지 시원하다. 옳지 그래. 가자자자 달달달달. 옳지 시원하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리 가사비는 대장입니다. 휭. 또 신사예요. 별명 신사. 영국 신사. 엄청 의젓하고요. 우리 장경사에서 지금 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기 앞에 누워있는 애 대웅인데 별명 까칠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에 지금 숨어있는 애 왕산인데 우리 왕산이 막내. 우리 안전이 귀염둥이.
3: The plot of land will soon be home to the temple sermon hall. This monk takes care of the hermitage on his own.
2: 우리가 소풍 가기 전날 막 잠이 막 안 오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해나가니까 그냥 늘 그런 즐거운 마음, 설레임으로 삽니다. 지금도 저희도 이제 6학년인데 지금도 뭐 열정이 뭐 끊임없이 솟는 이유가 꿈이죠.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하잖아요. 이게 돌면서 합니다.

0: The life of a monk is lonesome, but this monk is happy because he has goals. A slope of Paruangsan Mountain of the Paektudegan Mountain Range, 700 meters above sea level. It is home to a small hermitage, Changgyeongsa, founded in a high-lying area in a ravine where slash-and-burn farmers used to live.
1: 여기가 저희 장경사 요사채입니다. 이거 저희가 또 여기 옛날 하점민집을 저희 사가지고 조금 개조를 했어요. 또 여기 보시면 집이 쪽인 아파트, 우리 강아지 아파트입니다.
0: The monk built them firsthand to keep his dogs warm in winter.
1: 밥 먹자. 왕사, 옳지. 어이구 배고팠어, 우리 왕사. 옳지. 대웅이도 올라오고.
0: Three dogs live here now.
1: 배 안 고파? 가슴이도. 봐라, 동생 얼마 밥 잘 먹나. 잘 먹네, 우리 왕사지 밥 잘 먹는다. 밥 많이 먹어야 돼, 힘난다. 야, 나이 먹으면 밥심이라 그랬어. 야.
0: These dogs are very placid, bu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 monk from wild animals, they are very brave.
1: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운동. 요즘에 그거 집에서 홈 튼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당겨서 뭐 이렇게 뭐 이런 운동 하고요. 또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뭐 더 기니까 조금 강도를 세게 해서. 조금 이제 누워서 하게 됩니다. 이제 누우면 이제 조금 더 강도가 좀 세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운동하는 건데 제가 그냥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보시면 맷돌입니다. 맷돌.
0: The monk personally made his workout equipment. Physical strength is essential when living on a mountain. It seems to work all right.
1: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제가 신도들한테 난 120살까지 산다. 그 왜 이렇게 오래 살라고 하냐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야.
0: The monk settled down here 30 years ago. He has taken care of the hermitage on his own. He personally cleaned the land plot, which was turned to ruins after people had left, and built a sermon hall with wood. The building alone took 2 years to build. On the wooden walls, the monk engraved Buddhist teachings.
1: Gengangbanya Paramilgyeong이라고 보통 줄여서 건강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 벽에다가 이 경전을 새긴 것은 이 건물은 지금 법당으로 쓰고 있지만 저희가 미래에는 저희가 도서관으로 쓰려고 장경각으로 저희가 지은 집이에요. 처음부터 애초에 제가 할 때.
0: Engraving just one book on wooden blocks took 3 full years. This wooden handbell, which originated from a legend about a lazy Buddhist who turned into a fish, and this wooden fish were also made by the monk.
1: 많은 분들 읽어보려면 전부 다 정진주라고 읽어서 정진주가 누구냐고 자꾸 물어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초등학생이 이걸 맞췄어요, 한 번에. 정진중입니다.
0: Staying devoted alone on a mountain is not easy.
1: 가자. 이리 와, 이리 가야지. 자.
0: This structure named Hyuyuam, meaning rest, was built by the monk when he just came here. 아치. He decided to come live here in line with his mentor's teaching that one can only discover wisdom when staying cold and hungry.
1: Jeongjin하다가 좀 뭐 정진도 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한번 이 문을 열어놓고 저희가 저 앞선을 바라봅니다. 앞선을 바라보면 저 흘러가는 구름, 저렇게 그냥 걸림없이 살아야 되는 그게 수행자잖아.

0: Even on rainy days, the monk stays busy. Today, he's going to fertilize a field.
1: 아이고, 니들 잘 있었냐? 밥 주러 왔다. 으쌰, 으쌰. 아이고. 야, 꽃이 예쁘게 폈네.
2: 이게 무슨 밭이에요?
1: 여기 저희 곰치 밭입니다, 곰치. 숲밑에 심어가지고 보통은 여름 되면 이게 질겨서 못 먹는데 그늘 밑에 심어놓으니까 뭐 초갈까지도 그냥 뭐 뜯어서 살짝 데쳐서 쌈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뭘 시식을 한번 해볼까? 꽃 예쁘게 폈네. 꽃은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또 생식이 또 최고 아니야? 감사하게 한번 생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향기 그만이네. 맛있어.
2: 이게 그냥 막 드셔도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이거 이제 뭐 약도 안 주고 뭐 독이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먹어도.
0: After moving here, the monk started to learn farming first. It was rough, and he was even bitten by a poisonous snake. But he says it's the happiest way to practice Buddhism. Because Padwangsan Mountain always rewards him for his hard work.
1: 자, 그럼 호박 한번 넣어보고 시작해보자. 맛있는 호박탕 한번 만들어보자.
0: He puts in plenty of old pumpkin harvested this year and scoops of medicinal herbs.
1: 가장 말린 거예요.
0: But isn't it too much?
1: 대충 넣고. 아이 뭐 많이 너 이거 혼자 먹나 여럿이 나눠 먹어야지 이게 뭐 여기서 뭐 혼자 먹을 것도 조금 뭐 차가운 끓이면 되지만 이거 한번 끓이는 거 같이 많이 끓여놨다가 저희가 뭐 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녹차 대신에 그냥 차로 자 막
0: It starts raining harder. On days like this, the monk thinks more about his 삽살 dogs.
1: 야,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적이야기요?
0: They became one family 18 years ago when the mother dog came to the temple by chance.
1: 형이가 양보하는 거야 동생한테. 알았어. 너 형이 봐주는 거야. 알았어?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어 더 행복하죠. 같이 또 의지도 하고 말동무도 되고 친구도 하고.
0: He is very fond of them because he has raised them since they were young.
1: 자, 어디 호박탕이 잘 끓는다 봅시다. 자. 오, 야. 야, 잘 끓었다. 진국이다, 진국.
0: After one full day of cooking, the pumpkin soup is ready. It's the best tonic in fall.
1: 비우는 날은 노는 날입니다. 산중에서 이제 뭐 기도하고 울력하고 나서 맨날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은 울력을 못 하잖아요. 이런 날은 오늘 같이 이렇게 이제 차 하나 끓여놓고 그냥 한가하게 망중안을 즐기는 거죠.
0: 'The monk has lived a busy life on the deserted mountain. While taking care of the hermitage, he pursued his dreams. He set a goal for each day.

0: And those were not some lofty goals. He set simple goals that he could achieve right away. What's his goal for today?
1: 우리 강아지들 그 명패 하나 만들어 줄 합니다. 우리 가섭이랑 대웅이랑 강사님 오나 신나는 날이다.
0: The monk is excited, thinking about how happy his dogs will be.
1: 이게 뭐 목판 팔 때나 누구 팔 때보다 더 기분이 좋네요.
0: After painting the engraved names with ink, the plates are done.
1: 가서봐, 아빠 이름표 따로 왔다 봐라. 대웅아, 왕이사. 봐라, 아빠 이쁜데 멋지게 따라왔습니다.
0: He attaches the nameplates to the dogs' houses.
1: 어때, 마음에 들어? 오케이, 마음에 든다고. 꼬리 탁탁한 대로. 기분 좋지? 꼬리를 살랑살랑.
0: The monk looks even more excited than the dogs.
1: 어쨌든 아이들 이름 쫙 달아놓으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때, 명필이죠? 명필입니다.
0: Another goal achieved.
1: 아이고 비오는데 이게 어떻게 오셨어? 아이 덕분에 잘 지냈지.
2: 반찬 좀 해갖고 왔는데.
1: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시고.
2: 예예.
1: 고생하셨어 오시냐고.
2: 예예.
1: 야 보자. 아이고 이거 깻잎 이거 맨날 이거 보도신 보사님 잘해 오는 거 이거. 야 한번 먹어보자. 굿. 아우 맛있어. 참 이 귀한 거 참.
2: 그냥 스님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지내나 하고요. 예. 비가 오고 그러니까는 심심해고 올라왔어요 그냥. 아,
1: 한번 먹어봅시다.
0: The monk wants to give something to his visitors who have come to Gangneung all the way from Yongin. He plucks his crops, which he has grown with much effort all summer.
1: 자, 이거 맛있게 생겼다.
2: 바쁘신데 이거 길러시느냐고 혼나셨어요.
1: 아이 별말씀. 어쨌든 오늘 아이고. 이거 빡빡장해가지고 맛있게 먹읍시다. 오늘 저녁 혼자 먹자 그랬더니 보살님 돌아가지고.
2: 절에 오니까 스님이 이렇게 갖고 와갖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따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스님이 상추도 길러시려고 이런 거 다 길러셔갖고 우리 내가 이렇게 절에 오면 따먹어요. 따서 이렇게 해서 싸먹고. 높지요 여기요. 진짜 여기가 높아갖고 더운 거를 모르겠어 여름에 와도요.
0: When temple goers come to visit, special delicacies are cooked. Beefsteak plant leaves are stuffed with bean curd and fried.
1: Yeah, 맛있겠다.

0: Steamed pumpkin leaves and the side dishes brought by the temple goers make a sumptuous meal.
1: 뭐 금방장 맛있게 오셨네.
2: 잡혀 보세요. 맛이 없으니까.
1: 먹어 보란 말에 벌써 냄새가 좋아 가지고
3: 호박잎에다가 쫙빡 짜.
0: The monk enjoys a feast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1: 이게 보쌈이 중요해 보살님.
4: 끝내줍니다.
5: 그러니까요.
0: A happy time of sharing.
1: 어떻게 맛있어졌어?
2: 안 잡숴봐요, 스님이. 해드려도 안 잡숴면은 속상한 그거 같이 속상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수시니까는 기분 좋지요.
0: How will the monk's hermitage change in the future? Venerable Seokdo Ho says he still has many goals to achieve.
6: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은 그렇게 쉽진 않죠. 하지만 그냥 그저 오늘은 이 한 계단만 올라가자. 1년이면 365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매일매일 꿈을 이루는 자가 되고 매년 꿈을 이루는 자가 되니까 일생을 꿈을 이루고 가는 자.
0: The monk is happy because he has dreams to pursue during his lifetime.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produce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유럽
0: 샐러드.
1: 상추. 네.
0: 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돼요.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0: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1: 식감도 다르네요.
0: 맞아요.
1: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도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it'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2: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돼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1: 이런 잔당 콩국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0: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1: 아주 진짜 기계?
0: 네네.
1: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3: 드셔보시겠어요?
1: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0: 네.
1: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0: 여기서는 가막산.
1: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0: 그래요?
1: 진짜?
0: 네.
1: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0: 네. 머루주.
1: 머루주.
0: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1: 포도. 포도.
0: 네네.
1: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0: 예?
1: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 아. 예,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쌀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 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쉽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0: 기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와인인 아.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많이 장봤어요. 아. 네, 그래서
1: 아, 두부.
0: 짜잔! 진짜 신선한 거. 아.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예.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네네. 채소도 많이 네네. 있었어요. 네네.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오. 물도 좋고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아, 고기.
0: 고기.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아, 네. 두부 좀
1: 아,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1: 네.
0: 두부 샐러드.
1: 어, 좀 기대되는데요.
0: 어, 진짜 하시죠?
1: 예. 오,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두부. Oh, 두부.
2: Oh, 개운하다.
3: 와, 베리굿인데 베리굿.
0: 이제 네, 너무 좋아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3: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
3: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3: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조금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3: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3: 한번 먹고
0: 네 저도
3: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어,
3: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네.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3: 어, 그렇죠. 네,
0: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3: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3: 네.
0: 오 진짜. 맞는 술이에요.
3: 맞는
0: 술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4: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3: 네.
0: 자.
3: 자. 어휴.
0: Arrivederci. Bye-bye. 어, 진짜.
3: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3: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언제는 우리 사겠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성사할 때는 뭔데 했으면 갈때까지 엄마 걱정하지 마라.
1: 아니, 제가 좀 살아보고 있는데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이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안에...
0: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느끼,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교수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1: 네.
0: 이렇게 부르거든요.
1: 네.
0: 이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1: 네.
0: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0: 네.
1: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네.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네. 세자르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1: 네, 그쵸.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0: 네.
1: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1: 네.
0: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0: 네.
1: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0: 그거.
1: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오.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의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수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수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뉴욕에요?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1: 아.
0: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네.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1: 네.
0: 저는 이게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 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

0: 아, 진짜 이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휴식 이 작품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맞습니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었어요?
0: 아, 작품들이 저희가 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다음에 윤술이라는 그 공간 있잖아요.
1: 네.
0: 그 공간이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네.
0: 사실 아트앤드시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몰랐어요.
1: 네.
0: 그동안 제 옆으로 스쳐 지나갔던 예술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 참 내가 그동안 좀 무신경했구나.
1: 네.
0: 잘 몰랐구나. 앞으로 조금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눈여겨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1: 아.
0: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신지.
1: 저는 뭐 다 좋긴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경리단길.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사람을 봐야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0: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0: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시티를 해오시면서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0: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드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0: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0: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0: 네네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0: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0: 안타깝게도 네. 오늘 또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어떤 분들은 문제작이라고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퀴어 소설이 문제작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작품이 발표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의 퀴어성 그리고 이 세상의 퀴어스러움, 소수자성이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즐거움의 요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퀴어 소설을 낯설게 받아들이는 시선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시선들이 달라지는 것을 저는 느끼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 쉬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숨 쉬고 싶어서 소설을 쓰고 또 우리라는 이 생명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조건은 그런 자유로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쉬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숨 쉴 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번에 제 꿈꾸세요가 그 번역되어서 소개될 수 있어서 무척 기뻤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 첫 소설집에 호르몬을 쳐줘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기회가 된다면 해외 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13살 도림이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 인터섹스로 태어나서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이 사회가 규정하는 젠더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소설 안에서 짧은 모험을 떠나는데 독자분들도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겪어나가는 여러 가지 의문들과 생각들을 함께 즐겨보시면 어떠실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번역해주신 그 작가 번역가님이 트위터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감이나 이 작품을 번역하게 된 경험 그런 것들을 길진 않게 보내주셨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뭐라고 할까요? 감격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다행히도 번역가님이 작품을 좋게 보셨고 또 그 번역의 경험이 좋았고 많은 독자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감사했고 또 이번에 새 소설집의 표제작이 제 꿈꾸세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트위터에 소식을 올렸더니 번역가님이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굴러가면 굴러갔지 난 더 못 걸어요. 커피 우유를 마시고 슈퍼를 나와 챔바가 차양막 아래 서서 말했다. 올라올 때 우리가 만든 발자국이 벌써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다. 벽을 따라 고정된 양철 홈통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한 눈이 후두둑 쏟아졌다. 나는 눈송이가 떨어지는 산잔등을 올려다 봤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 없이 잔잔했다. 먼 곳의 파랑이 지상으로 내려오며 조금씩 그 농도가 묽어지다 눈 쌓인 산 등마루에 다다라 완전히 희게 바뀌었다. 얕은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듯 했다. 먼 땅도 가까운 땅도 흰 눈이 덮어버렸고 도로의 아스팔트와 가로수 나뭇가지에도 소복히 눈이 쌓였다. 죽은 나도 저렇게 쉬고 있을까? 나는 챔바에게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오익 오익 잘 따라와요. 돼지 울음소리를 내며 나는 두 손을 가슴에 포갰다. 돌이킬 수 없는 바람에 관통당한 낙엽처럼 나는 눈밭으로 쓰러졌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그 데스크탑을 구매를 했어요. 그 전까지 노트북으로 쓰다가 이제 그 데스크탑이랑 같이 기계식 키보드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가면 그 키보드랑 그 마우스가 번쩍번쩍 빛이 나요. 막 형광빛이 나고. 그리고 이 키보드를 칠 때도 타닥타닥타닥 그 기계식 타자 소리가 꼭뭐 빗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 제 약간 침체되어 있는 기분을 좀 전환시키고 좀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쓰면은 글쓸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 이야기, 또 사랑해서 슬퍼한 이야기, 그렇지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저의 책에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저라는 개인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랑의 이야기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꿈이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죽는 순간에 행복하게 눈 감는 것.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천천히 넘겨보고 마지막까지 읽은 다음에 여운이 남듯이 저의 인생도 그렇게 여운이 남는 한 권의 책처럼 마지막 장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Oh.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1: I have a coin here, and it's like this. Gajeong, the coin is just thrown, just grabbed.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잡아서 보면 이제 앞면이 뒷면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막 헷갈리는 거네.
2: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거야. 수가 있어. 그게 돌고 있을 때가 양자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라고 비유를 해볼게. 모르잖아.
1: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2: 모르잖아. 그걸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 볼게. 빙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딱 봤어.
1: 돌고 있는 걸 봤어?
2: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버려.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1: 확률로.
2: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예요.
1: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에 관찰을 해도 모르는
2: 관찰해도 모르잖아.
1: 모르는데
2: 그냥 들고 있잖아.
1: 돌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2: 만들 수 있지.
1: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2: 관찰자 영향을 주는
1: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2: 이렇게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린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1: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서 고정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원칙적으로 그렇지.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를 확 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지.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99.999%고 옆에 있을 확률이 0.0001%인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0%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이건 100%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 항상 그 중간이야.
1: 확률인구나.
2: 확률이야.
1: 특히 양자역학의
2: 양자역학이 특히 양자역학의 확률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니지.
1: 100%는 아니고.
2: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할 확률이 0%는 아니야. 굉장히 낮지. 1 나누기 0이 100만 개쯤 붙을 수 있지. 하지만
1: 100%라는 건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2: 100% 0%는 없다.
1: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로는 물리현상에서 100%나 0%는 없는 거구나.
2: 그렇지.
0: Let's explore time where the quantum effect occurs, in which time exists everywhere and nowhere and is determined by probability in the moment when it is measured.
2: 생각하면 좀 이상한 게 있어.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 시간이 안 간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시계의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은 없다고 볼 수 있어. 왜냐면 전자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무슨 상관이야. 전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미시 세계에는 시간 흐르지 않는 거야.
0: At the nanoscale, the passing of time is not visible. There is only motion of which the before and after are unknown.
2: 걔네들은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잖아.
1: 시간이 있지.
2: 늙잖아. 자, 그럼 시간은 중간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미시 세계는 없다가 거시 세계, 내가 거시 세계인데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1: 그거
2: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1: 아.
2: 왜냐면 시간이
1: 아무도 몰라.
2: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0: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What if it only has a seat? Is it a chair then? If it only had chair legs, would people see it as a chair? When can we call a chair a chair? So when does time appear between one time and another?
1: 그거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더 뭉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2: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1: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뭐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2: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를 해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1: 어떤 스타일이 나오지 예측할 수가
2: 예측할 있지.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1: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2: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1: 거구나.
2: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1: 다르지.
2: 그리고 무질서 증가했지.
1: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엉뚱한 카드가 막
2: 나오는 거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1: 예상할 수 없는.
2: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1: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2: 제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0: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i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2: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3: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2: 연결도 다 연결되네.
0: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2: But 가만히 생각 보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되고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3: 질서가 있어야
2: 물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3: 그렇죠.
2: 그렇지,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진짜의 시간의 흐름은 처음 물질을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3: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2: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Big뱅에서 무질서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3: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아,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잖아.
2: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예술 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3: 그렇지.
2: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예측할 수 없지.
3: 그렇지.
2: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3: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에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2: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걸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하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각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3: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2: 될 수 없다는 거야.
3: 인간은.
2: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3: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각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2: 일이구나. 없는 거지.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3: 그렇구나. 아, 그러네.
2: 그렇게 생각해보면
3: 우리가 중요한 존재.
0: 거야.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approaches. Should I go faster, go slower, change lanes, or yield to a passing car? I make small choices. And my choices affect all the drivers around me on the road. Each driver is observing the road from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locations while being observed as well. After the bustle of traffic subsides, night comes. I listen to an incredible story about a creature in the deep ocean.
4: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지중해의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48시간 동안 세포들을 새로 만들고 새끼 해파리가 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0: What is time to the immortal jellyfish? When a jellyfish floating in the ocean can repeat its cycle of life indefinitely, would time have any meaning? For us humans, time represents something akin to a sense of loss. There is no way to go back, no way to change what was said.

0: people we miss. Like every past choice we made, everything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n.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1: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시간 아니야?
2: 아침 뭐 먹었고? 어.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어, 그래.

0: 안녕하세요. 성우 고은정입니다. 1950년 11월쯤 되나요? 이제 수복해서 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군번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0995862 예술대라 그래서 무용하고 합창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면서 병과 아이들하고 똑같이 훈련받고 새벽 4시면 모두 기상해서 남산 한 바퀴 구보하고
1: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오지 못한 호구 영령
2: Today, I'd like to visit the soldiers from that era with all of you. This is a small hill in Namjiup, Changnyeong, Gyeongsamnam-do province. At the foot of the hill, young men have been bustling about since early morning. They are soldiers and from the MND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여기가 아들이 오봉능선 3봉이라고 해서 지금 주 발굴지입니다. 여기서 이게 유해 발굴 작전을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 유해는 한 구 정도 이게 발굴이 식별이 된 상태고 유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3종 291점에 대해서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식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병력들이 진짜 전개한 상태에서 전면 발굴로서 지금 점차적으로 상부 능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아 war that began without warning. Within about a month, we were pushed all the way back to the Nakdonggang River. The entire country was literally a battlefield.
4: 여기는 산이 안반으로 돼 있죠. 말 그대로 돌산인데 그때 당시에 전투를 하면서 개인으로 이제 포탄 작업에서 개인이 돌멩이를 해갖고 개인 참호식으로 만들어낸 그 형태.
5: 요거는 지금 전투화. 이거는.
2: Although the area is now densely forested, back then it was all bare mountain, so trenches were the only protection. That is why when they find a trench, they discover remains and artifacts.
6: 아니 좀 그리드가 진행될 때 나온 것들을 다 기록해서 나중에 보고서나 유해도 그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7: 직접 그리신 거예요?
6: 아 그렇습니다. 아. 이 그리드에서는 유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좀 수첩에 많이 적어 기록돼 있습니다.
2: This is the Pakjin district, which served as one of the final defensive lines along the Nakdongga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Due to the winding course of the Nakdonggang River, this area is also known as the Nakdonggang River Salient. The elite North Korean 4th Division, which had occupied Jeollado Province, crossed the Nakdonggang River and pushed as far as Yongsan, leading to fierce, no-holds-barred battles in this area. After a fierce battle, the U.S. 24th Infantry Division of the U.N. Forces pushed the enemy back across the Nakdonggang River and emerged victorious. The news of victory on the Nakdonggang River front became a crucial turning point that mad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possible. The river water has flowed away, but the mountains, fields, and people remain in that place, bearing witness to the war. 14 years since the excavation of the remains of Korean War casualties began in Changnyeong, but remains are still being discovered. Mass graves have even been found.
8: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그때 각 가정마다 이렇게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소 풀도 들어가고 강에서 목욕하고 하면은 뭐 거진 정말 좀 많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총알이고 수류탄이고 포탄이고 그랬어요. 마을에 옛날에 그 포탄 가지고 놀다가 손도 날아가고 눈도 실명되고 한 분들도 있고.
9: 쌍둥이는 손 날아가고 저희는 눈이 돌아가고 중기적 아버지는
7: 가고 신빙돼가지고 개눈해였다 이거.
8: 어른들이 여기 얘기하시기로는 하여튼 엄청나게 죽었다더라고요. 엄청나게
7: 하더라. 말질이 제일.
8: 이제 여기에 옛날에는 저 제방공사 제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름에 뭐 홍수가 난다든지 아마 우리 마을까지 물이 찼어요. 그 시체들을 그때 막 묻었던 시체들이 막 한꺼번에 막 뼈만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포탄도 그때 막 엄청나게 나오고 우리가 어릴 때 봐도 아 여기가 정말 좀 많이 격전지였구나 심하게 싸웠던 격전지구나 하는 걸 우리도 어릴 때도 느꼈으니까
9: 어저께 하나 추, 요만한 거 하나 추었는데 이제 불러볼게 강연에 막감을 칠
8: 애만 그 총알 주워가지고 저 작업하는 차에 일동차 뒤에 그냥 던져놨어.
2: Today, this place is bustling with students from Chungnyeong Middle School on a field trip to experience history firsthand.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hungmu unit of the 39th Division, the unit in charge of the area. Even a K-806 armored vehicle has made an appearance, sparking the students' curiosity.
10: Oh,
2: For these young students who have only learned about the war through TV and books, the various firearms and equipment are simply fascinating sights to behold.
11: 유해 발굴 팀이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 그럼 부식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장비예요?
12: 아, 저 이거 그 전시 유품이에요.
11: 아, 전시 유품. 네. 오늘 학생 들어오는 거. 네. 아, 견학하는 거 유품 준비하시는 거구나.
12: 맞습니다.
2: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s also set up a special exhibition for the students at a base camp near the excavation site.
13: 너무 치열할 거 아니야. 막 산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그러다 보면 단들 군대 가면 인식표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숫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6.25가 처음 발발했을 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인식표가 없어. 그래서 유해가 발견되더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몰라.
14: 옛날 군인들이 저희 나라 지키려고 다 지키려고 딱 이게 총알이랑 딱 머리 구멍 난 것까지 다 있어가지고 불쌍했어.
15: 이런 걸 보니까 신기하고요. 군인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16: 자, 김치. 하나, 둘, 셋.

0: The groundbreaking ceremony, held every spring by the military unit in charge of the excavation site, is a ritual to seek permission from the spirit of the land before breaking ground. Local war veterans have also come to lend their support in the search for the remains of their fellow soldiers. This year, the MND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will conduct excavations at a total of 33 sites nationwide. Additionally, since they frequently receive tips and head out for excavations, work is always underway somewhere, except during the height of summer and winter. The scheduled duration here is 5 weeks, with excavation beginning next week.
1: 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발굴 감식단은 그 의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야 할 유해가 12만여 분이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0: October 1951 to secure the railway stretching. Because the operation covered such a vast area, over 300 sets of remains have been recovered over the past 11 years. This year, they plan to go to Hill 290 on Qinmyongsan Mountain, the U.S. first corpse, which carried out Operation Commando, included not only four U.S. Army divisions, but also U.N. forces of various nationalities, such as the 1st Commonwealth Division, as well as the ROC Army's 1st Division. Consequently, the nationalities of the remains found are as diverse as the vast operational area itself. The members of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have suddenly become very busy. Although the full-scale excavation is scheduled to begin next week, they look like they might rush out at any moment.
1: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2: 일단 내일 저희가 제보로 인해서 지금 유해가 나왔다는 이제 전파를 받고 이제 그에 따라서 확장 노출을 한 장비를 지금 휴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0: It seems remains have been confirmed in a nearby mountain within their jurisdiction following a tip from a civilian. In such cases, they assemble a temporary team to investigate. The production crew will tag along tomorrow. How are the soldiers spending their time ahead of the excavation? Let's follow Private Kim Kyudon, who will be at an excavation site for the first time to get a glimpse into the military life of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3: 안녕하십니까. 발굴 일과의 팀 일병 김규돈입니다. 이제 식사로 이동을 할 것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 good meal is more important than filming. Mealtime is precious for boosting the soldiers' energy. They can't miss it.
3: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0: They'll be working hard out there, so I hope they enjoy their meal.
3: 저희 구교단 인원들이 점심시간에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4: 제가 부족한 발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발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발굴 관련 도서고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직접 제작한 책입니다.
0: Now, it's time to prepare for tomorrow.
3: 문수설 백님,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4: 내일 발굴 출동을 나가기 때문에 발굴조끼를 깨끗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3: 이 달려있는 거, 이건 무엇입니까?
4: 이거는 저희 발굴지에서 많이 출토되는 탄약의 일부들입니다. 여기 마우저탄부터 30식 아리사카탄 등 여러 탄들 모형들을 지금 저희가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발굴이 되었을 경우에 직접 대조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가 항상 소지하고 있고 때마침 여기 핀포인트도 같이 있네요. 네,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이외에 다른 유품들이나 유해 식별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일종의 미니 금속 탐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자, 규돈 씨, 오늘 하루 동안 셀프캠과 함께 생활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6: 셀프캠과 함께해서 제가 상당히 좀 많이 텐션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고 이것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멋있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0: 그 다음 아침, they head to the site to meet the one who called in the tip. Is the man in the red hat the one who called? As they greet him, he pulls out a metal detector from his car. Why does he carry something like this around?
7: 아니, 추적도 하고 발굴하면 뭐 이것저것 엽전도 나오고 옛날 비녀도 나오고 취미 삼아 운동 삼아 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ose who remember the Korean War are so elderly and their numbers are dwindling, even a small tip can be a huge help in locating the remains of Korean War soldiers.
8: 직접 뭐 그 6.25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유골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투 유류품 같은 거를 목격하지 않

0: 모르셨더라도 그 윗세대에서 전해들은 이야기 아니면 지명도 괜찮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급전지 같은 데서 지명이 부를 때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귀신골이라든가 뭐 전패고개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묘를 쓸 자리가 아닌데 뭐 본궁 같은 형성이 돼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그 그런 것들을 목격하고 그 마음속에 이게 혹시 6.25 전쟁 당시에 그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일단 오늘 제보를 받아가지고 조사 담당관님이랑 제보 인수인계 받을 거야. 뭐야, 넌 길을 제대로 보는 거 맞아?
2: The areas where th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perates are usually places with no set paths. After all, battles weren't fought on well-paved roads. Today too, they're making their way through the untraveled mountains.
3: 일령, 무슨 뭐 처음. 지금 발굴하러 가는데 어때요?
4: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또 많이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긴장 반 기대 반입니다.
5: 입구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반대편 능선은 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통선이랑 접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51년 10월에 연천 서원 병창선 확보작전이라고 북군 1사단부터 미군, 영국군이 공격을 진행한 지역인데 마침 이 지역이 영국군 1사단이 전투했던 지역입니다.
1: 조심하세요.
2: Unlike pre-planned excavations, when they come to a site based on a tip like this, both the excavation team and the investigation team come out together.
6: 이거는 전쟁 당시에 썼던 한통 뚜껑입니다.
3: 아.
6: 네.
2: If equipment worn by a person, such as a uniform, boots, or a hat is found, there is a high chance that remains will be found as well.
6: 이거 맞네. 아, 이거 어디서 떨어져 나온 건데 이거는.
3: 너가 찾았어요?
6: 네. 이건 지금 전쟁 당시 때 이렇게 전투했던 전투화 흔적입니다. 아. 네.
3: 추정하기에 영국군?
6: 네네. 영국군 AI 있던 뭐 캐나다 단추 같은 게 발견됐기 때문에 예전에 캐나다 소속이 이제 영국군에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이 소속되면서 여기서 전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The excavation team has begun digging at the site to find other parts of the remains first discovered there. After all. If they are the remains of a single pers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y are scattered nearby. Private Kim Kyudon, who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site, is also working hard to lend a hand.
4: 이론으로 배웠을 때보다 그 호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층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1: 하세요, 파파.
4: 좀 더 이제 요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그 이론 교육 같은 게 많이 도움이 돼요?
4: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2: But what exactly did the informant find?
3: 지금 이게 방독면 두건이라는 거죠?
7: 네, 맞습니다. 목근도 있어가지고
8: 두건 안에 두개골의 편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현장 와서 확인해 보니까 유해가 맞고 두개골편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보고를 하고 확장과 노출 진행을 하려고 한 단계입니다.
9: 네, 두개골입니다.
2: The spot where this small fragment was found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search for the remaining pieces. From here, they must go back in time some 70 years.
8: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왜? 경사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있다가 어떻게 떼굴떼굴해서 추가 부위가 더 굴러갔을 수도 있으니 최초에는 2x2를 기점으로 여기 있는 낙엽을 일단 먼저 제거하고 구획을 확보한 상태에서 노출 들어갑니다. 알겠죠?
9: 그렇습니다.
8: 준비하세요.
2: First, to prevent the initial discovery, the gas mask and skull from suffering from efflorescence or contamination, they are covered and secured with hanji paper.
1: 누나야, 뭐 나와?
2: Private Kim Kyudon is doing a great job.
1: 단추랑 나옵니다.
8: 아, 진짜?
9: 맞습니다.
2: Although it is not yet certain which country the owner of this bone fragment belongs to, they will not give up as long as there is even a 1% chance that they were one of our own. A few days later,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of Canada and her delegation visited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Among all the Canadian soldier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16 have not yet returned home. That is why Canada takes a keen interest i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Agency for Ke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The Chief of the Defense Staff was particularly moved by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A few days ago, a Canadian soldier's button was found at the excavation site.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mains belong to a Canadian soldier.
10: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 work that MACRI is doing. It's a work of memory, it's a work of remembrance, and how both Canada and Korean are partners for and have been for a very long, long time. So, extremely grateful and very, very, again, touched by the respectful work and the care that is taken to recover our fallen soldiers.
11: So my grandmother's brother was deployed here in 1953, or that's when he was presumed killed in action. Shared that with my family. And we're always hopeful. We've done the DNA sampling, so we're always hopeful that when Canadians are found, that it's going to be our turn for him to hopefully be repatriated home.
2: This is not just a matter for the Canadian military. All 16 nation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lost family members in that devastating conflict. There were over 40,000 UN forces casualties. The crematory for UN troops in Yeoncheon was a place designed to send them back to their homelands. Although the smoke from the chimney has long since faded, their remains still lie on the Korean Peninsula, waiting to be foun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24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더 더머스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범지원이었습니다.
1: 외쳐볼까요? 강정과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아!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평시조 매아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속의 주인공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거나 느긋하게 시조를 감상하는 것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들으면 좋은 우리 음악들로 국악콘서트판을 꾸며보겠습니다. 요즘 숲캉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숲 중에서도 대나무 숲, 정말 상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죠. 다음 무대에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 악기들의 시원한 소리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 대풍요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소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경기 대풍요와 단가 만고강산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t'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네.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유럽 상추. 네.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식사 드세요.
0: 진짜.

0: 자,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1: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1: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키운 거예요?
1: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1: 바로 드셔도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1: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this i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1: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1: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아,
1: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 진짜 기계?
1: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1: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1: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1: 한국에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1: 그래요?
0: 아, 진짜?
1: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1: 네. 머루주.
0: 머루주.
1: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1: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어떻게?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것까지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어나 볼까요, 저희?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네.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김장인 것처럼 우리도 벤데미아. 벤데미아.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작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으깨줘서 그다음에 주문할 거예요.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이거 작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1: 효모.
0: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넘쳐요.
0: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나요.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먹는 것처럼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깊어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다 같이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두부 샐러드
1: 좀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dubu. Dubu made with jangdangkong.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dubu jeonggol. Jeonggol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dubu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dubu jeonggol.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dubu for the jeonggol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dubu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Oh, dubu. Oh, 개운하다. Wow,
2: very good, isn't it? Very good.
0: 이장 네, 너무 좋아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2: 그거네.
0: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2: 아.
0: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놓고.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기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리어서
2: 아~
0: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2: 아~
0: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달라요.
0: 느낌이 예, 다르네요. 예.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양식 요리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아,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술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아유.
0: Arrivederci. Bye bye. 진짜.
2: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걸걸걸어오시는
1: She just wants to get along and live in her hometown village again. But
0: 아이, 일을 다 우리 시키고 어디 갔다 오는 겨? 순이 할미도 없는데.
2: 아이, 오셨어요?
3: 저기 말이요. 이거 오늘 질 땅이요. 아이고, 뭐 나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1: Oh no. She gets fired. 철주 is the person behind this.
4: 너미 밥줄을 건드려?
5: 아니 그러게 왜 돌아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사람을? 암만 시간이 지나가 봐라. 나 김철주가 여 이장으로 있는 한 너 장만옥이가 팔다리 쭉 뻗고 사는 길은 없을 거다 이 말이야. 알아?
1: She's flabbergasted, and she doesn't just sit and take it.
6: 이장 해임 탄원서요? 이장님 임기가 곧 끝나는데.
1: She finds out that the term for the elected village representative position is about to end. So she asks, why not me?
7: 이장? 아니 왜 방식이 더 과격해가지고 나온겨? 누가 한다고?
1: She decides to run for the position herself. So, the formal couple end up running against one another for the village leader position. Manok is a breath of fresh air for people wanting a change.
8: 제가 권창에 민원 넣었는데 좀 걸린다고 해서.
1: And she begins running a successful campaign.
7: 기다려요.
5: 장만옥이도 안 나와.
9: 뭐예요?
1: But 철주 blows his top.
5: 저것들이요, 저거. 예? 아이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1: He's not going to let this go. He's going to tell everyone her secret.
5: 이 옆편대 말이에요? 저거예요!
1: What's this? A race for a leadership role in a rural village. Who will win? Manok's attempt to make a go of living in her rural hometown. It is the movie Manok.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is is the director's first full-length movie. It combines LGBTQ, comedy, and a rural backdrop.
10: 단편 영화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로드무비를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들이 귀촌에서 농촌에서 에피소드가 발생하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만옥이라는 불완전한 영웅 서사로 엮어서 이만희 장만옥을 만들었고요.
1: Manok has been through a lot. She's a woman dealing with midlife issues.
10: 만옥은 처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면의 단단함이 예전엔 있었지만 많이 흐트려진?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힘들고 그렇게 좀 몰린 듯한 느낌? 나이듦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그런 캐릭터로 잡았고요.
1: Actress Kim Jung-young took on the role of Manok's longtime partner, Kim Jung.
10: 머리 스타일부터 입는 옷,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까지 감독님이 원하는 어떤 금자에게 뚜렷하셔가지고 특별히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없고요.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느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연기하는데 그 점에 되게 중심을 진정성 이런 거에 두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1: Ex-husband 철주 was played by actor 박완규.
11: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충청도 사투리를 엄청 잘할 줄 알고 다들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쪽에 충청도 강하신 분들 전화통화도 하면서 꽤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 플러스 충청도만의 어떤 정서를 좀 더 담으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1: Some of the cast are actors from the LGBTQ community.
12: 내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계에서 있지만 이럴수록 더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영화를 참 우연하게 하게 됐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10: 그 당시 찍었을 때도 필요한 영화였고 아직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영화였어요. 모두가 웃고 서로가 서로 응원할 수 있는 영화로 남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A light-hearted story about overcoming prejudice. It is the movie Manok. The character Kay's story focuses on in the movie Manok is...
7: 치상한 것보다야 첫 번한 게 낫지요. 안 그래요?
1: A woman who has been through the ringer then returns back home.
2: 감초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짱이고 약간 그래야 되는 집안에 가서 사람들이 나 괴롭혀? 나 배척해? 아 그럼 내가 짱 먹을래.
1: Someone who wants to become the new village leader, Manok. Actress Yang Mal-bok, who has garnered attention through numerous previous projects, took on the leading role. Critics say she expressed a strong, cheery, sensitive woman in a lovely way.
2: 캐릭터의 매력을 인내해주셨고 앙상블을 이끄시면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1: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her sparkly charisma. A comedy set in the Korean countryside. It is the movie Manok.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넣어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수지 씨 한옥이에요, 한옥.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아.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왔다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2: 근데 한국의 방은 온돌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2: 아, 마루. 와, 한옥은 진짜 시원한 것 같아요.
1: 한옥은 대부분 문을 열면 바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잘 통해서 여름에는 시원해요.
2: 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아,
0: 한옥 is best. Wow.
1: 와이엇.
2: 예.
1: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2: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3: Also lived abroad, and I think that ondol, heated floors, are definitely one of the best inventions. Today, Wyatt and Seungjun experienced what it's like in a hanok, a traditional Korean house.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something you have to do, you can use the expression 아 or 어야 하다. For example, to say that you have to take your shoes off when you go indoors, you can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Well then, how would you tell someone they have to throw their trash in the trash can? That's right, it's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How would you say that someone is not allowed to do something? You can use 면 or 으면 안 되다. If people are not allowed to wear shoes indoors, you would say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If people aren't allowed to throw their trash here, you would say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To express the purpose or goal of something, you can add 도록 to the first part of the sentence. For example, there is an expression in Korea about building hanok for the purpose of having good airflow, which in Korean is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Next, how would you express that you to keep quiet in public spaces with the goal of not disturbing others? It would be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1: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2: 실내에서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1: 쓰레기는 휴지통에 버려야 해요.
2: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한옥은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지었어요.
1: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해요.

0: 승준 씨, 한옥 마을은 왜 왔어요?
1: 와이엇에게 한옥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어요. 와이엇 SNS에 한옥 사진이 많이 있는 걸 봤거든요.
0: 아, 맞아요. 제가 예전부터 한옥을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좋아요.
1: 한옥을 왜 좋아해요?

0: 엄마 음식은 따뜻해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좀 그런 게 있어요.
1: 엄마의 음식을 저희가 이제 물려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손맛을 동생하고 같이 따라하고 그거를 뭐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계승해서 그냥 널리 알리고 싶은

0: 피자집을 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아, 저는 엄마가 글에 오셨던 것처럼 엄마가 되게 재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이 맛있고 보기 좋은 게 맛있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항상 레시피를 이제 똑같이 동생하고 배우는데 그 어떤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도 또 너 엄마만큼은 맛이 안 난다라는 몇몇 메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가져가서 이제 엄마한테 다시 물어보고 조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해? 다 끝났어?
1: 아니, 나 수저 넣고 있는데? 이걸 해야지 집에 가지.
0: 야, 이거 한번 맛봐봐봐, 이거. 무침무침 했는데 네? 엄마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
1: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동생 김나래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아 저는 반찬가게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보험설계사 쪽을 했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고 이제 언니가 워낙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도 그러고 그냥 칼집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 늘고 중간에 뭐 요리 학원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차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는 얘기를 해주실 때 있잖아요. 그 나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0: 뭐가 좀 지금 더 들어가야 되나? 뭘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1: 뭔가 좀 싱거운데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아.
0: 그치, 엄마 맛은 안 나는 것 같지.
1: 언니 음식은 엄마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뭔가 좀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맛은 진짜 있어요. 되게 잘하고 다 진짜 배울 점이 많으니까. 근데 엄마보다는 약간 1%, 2% 막 이런 부족한 그런 깊은 맛? 조금 그게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0: 엄마한테 한번 가져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치? 알았어. 저희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2: 언니? 오늘 좀 고생 좀 많이 했겠다.
0: 하람이는요?
2: 하람이 아빠랑 같이 나갔어.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슬기, 김나래의 엄마 이경춘입니다. 반찬가게 거의 18년 정도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서포트로 이제 조금 이제 포장하는 것만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몸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게 5일만 하고 있어요. 딸들이 먼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참 든든했어요.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슬기는 어쨌든 배운 사람이잖아요. 요리를 지금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살짝 건강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기는 그런 장점이 있고 나래는 많이 줘요. 이제 푸짐하게 주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그 장점을 살리고 반찬집은 반찬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 같아요. 둘 다.
1: 제가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매일 단골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의 단골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드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특식으로 한번 내보내고자 이제 한번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0: 엄마는 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또 뭐가 좀 뭘 덜 넣고 뭐가 좀 덜 됐는지 또 배우기 위해서 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었죠.

0: 달랑무가 크니까 먹기 좋게 칼로 반씩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
1: 아. 잘라야지 익나?
0: 잘라야지.
2: 어쩐지 지는 했는데 잘 안 익더라고.
1: 근데 이거 원래 언니가 먼저 했던 그거 아니야, 레시피?
2: 근데 언니는 좀 약간 좀 입맛이 시골 할머니 스타일이라 그러나? 그래가 좀 짭짤하기만 하고 단맛 없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살짝 이렇게
1: 맞아, 엄마 거랑 좀 많이 다르긴 달라.
2: 그렇게 해준 거지.
3: 친기가 처음 해왔을 때 먹어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데 나름대로 또 그 뒷맛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이제 그간 지징이만 했지 멸치 넣고 육수를 내는데 처음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약간 쓴맛이 돌거든요, 이게 지짐이가. 그러면 이제 맛술을 좀 넣으면은 쓴맛과 단맛을 좀 저기 동시에 이제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첨가한 거예요. 첨가를 했죠.

0: 엄마 이거 왜 씻어서 해?
1: 우리가 익을 때는 맛있는데 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신맛이 너무 세고 그리고 살짝 뭐 이렇게 군내라든가 고개 나기 때문에
0: 아, 잡내.
1: 씻어요. 씻으면서 좀 끓일 때는 맛술을 좀 붓는 거예요. 맛술은 이제 잡내도 가셔주고 약간의 단맛도 있으니까 설탕을 안 넣어도 되고. 이거 근데 파니? 반응은 어떤데?
0: 이거 되게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옛날 분들 많으셔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 이제 먹던 그런 그 고향의 맛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엄마 옛날 돌아가신 엄마가 해줬던 그런 반찬이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그걸로 올려놓을게.
1: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놔두고 이제 동그랑땡으로 건너가자 이제.

0: 이거 왜 하려고 그러니?
1: 아니 아무래도 우리 식당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단골분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단골들이 매일 똑같은 걸 먹기엔 또 식상하니까 약간의 특식?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르쳐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0: 그럼 제일 먼저 할 게 뭘까?
2: 너는 힘이 좋으니까 두부를 짜렴.
1: 이게 근데 짜면 맛있나?
0: 짜면 맛있는 게 아니라 물이 말면 질겨거리거든.
1: 아 반죽을 할 때?
0: 반죽 할 때.
1: 질어져서?
0: 질어져서. 어차피 양파도 물 나오고 당근에서 살짝 좀 나올 수도 있고.
1: 아 그러면은 웬만하면 많이 짜주는 게 좋겠네.
0: 좋지.
1: 질어지니까. 그 엄마가 예전에 해줄 때도 이렇게 다 짜는 거야?
0: 다 짜지. 다 짜야 돼. 와. 언니가 명절 때마다 부부랄 때에서 만드는데 만들어서 파는데 언니한테 배우면 되지. 굳이 엄마한테 할 건 뭐 있어?
1: 아니 근데 엄마랑 언니랑 하는 게 달라. 맛도 다르고 그래도 엄마가 하는 게 좀 더 뭔가 있어. 뭐라 표현을 못하는데 뭔가 깊은 맛이랄까? 뭔가 있어서 나는 엄마께 제일 맛있더라고.
0: 고맙네.
1: 희한하게 좀 그게 있어.
3: 아니 진짜 왜 엄마랑 엄마가 똑같이 레시피 알려줬는데 그 나래랑 하면은 우리가 서로 맛이 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분 어떤 손님은 특히 그 오이초무침 엄마가 하는 게 더 맛있다고.
1: 맞아 맞아. 진짜 신기해.
0: 그게 우리나라 음식이 좀 살짝 손맛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같은 음식 같은 재료 가지고 해도 묘하게 틀려.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는 거야. 내가 해도 희한하게 안 나요. 내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생채를 했을 때 엄마가 했던 생각 기억해서 해도 해본 안 나 그 맛이요. 우리나라 음식은 보통 대충의 맛이잖아요. 대충 하지 뭐 재량컵들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눈찜작의 맛인 것 같아 나는. 그게 손맛에 이어지는 거고.
3: 근데 이게 그 뭐지?
1: 어떻게 해야 되는데?
3: 약간 이런 눕혀가지고 이거 맞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밀으면서?
0: 으깨주는 거.
1: 근데 이거 왜 밀어두는 거? 밀어두는 거 달라?
0: 두부가 입자가 굵으니까 이게 고기랑 섞이면은 두부가 씹힌단 말이지. 근데 이거 입자가 고우면은 그러니까 부드럽지 더.
3: 다 잘 어울려지고.

0: 반죽은 얼만큼 해야 돼?
1: 최대수로
2: 맛있어.
1: 있어.
3: 아, 많이 하면?
1: 어. 5분?
2: 5분?
1: 5분? 5분 너무 긴가?
3: 쓰러지는 거 아니야? 팔 없어지겠어.
1: 그럼 3분은 하잖아.
4: 좀 차려질 때?
3: 아, 좀 쫀득거릴 때?
1: 어, 맞아.
4: 쫀득거리. 오케이.

0: 그래, 너네 둘이 있잖아. 성격도 정반대인데 싸우니?
1: 우리 싸우나?
2: 엄청 싸우지. 의견이 엄청 다른데 무슨 성격도 다르고. 제가 좀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둥글둥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의견 충돌이 날 때도 있고, 왜 나는 A인데 언니는 B야 라고 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싸울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몰라요. 되게 나름대로 믿고 의지하고 친하다면 친할 수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서면 또 웃어요. 그게 자매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0: 그 이번에 너무 많으니까 너도 해.
1: 나도 하라고?
0: 반죽해.
1: 아, 나 손을 놓치기 싫은데.
2: 오, 예.
1: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동생한테 뭐 잘못하면 혼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도 동생한테 많이 혼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는 한편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를 좀 답답해하거나 확실한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맨날 혼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고 사실 제가 언니긴 하지만은 좀 되게 든든한 동생이에요.
2: 그냥 이렇게 붙이면 돼?
0: 야, 우리의 비법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포크야, 포크. 포크를 이렇게 뜨면 진짜 잘 돼.
2: 진짜?
0: 포크가 비법이야.
1: 그 젓가락으로 뜨면 동그랑땡이 망가지고 손으로 뜨면 계란물이 너무 많이 묻게 되잖아요. 포크로 이렇게 뜨니까 계란도 적당하게 묻어져 있고 깔끔하게 잘 떠지고 이게 다른 집에서 쓰지 않는 저희 집만의 동그랑땡 붙이는 비법이 아닌가 싶어요.
2: 아,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아, 승질난다, 이거. 식당에서 못하겠는데, 엄마? 못 기다려서? 그냥 엄마가 해주면 안 돼? 그냥 엄마 한 그릇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기다려? 나는 이거 못 기다리겠는데?
0: 응?
2: 뒤집는
0: 거 너무 눈동만에 익으니까.

0: 뭐 싫다 나. 나는 욕까지는 해줄 수는 있어. 저건 안 될 것 같아.
1: 아, 저희 언니가 손은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거기까지 시작하는 단계까지가 좀 느려서 그렇지 하기 시작을 하면 엄청 빠르긴 빨라요. 저는 재료 준비는 빠른데 음식은 느려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맞아 떨어져서 언니랑 저랑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아니면 언니가 한 게 엄마 입맛에 맞아? 진짜 처음 물어보네.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궁금하네.
2: 근데 언니께 더 맞아. 왜? 얘가 좀 살짝 달어. 단맛이 좀.
1: 하긴 내 건 좀 달짝지근한 걸 되게 좋아하니까.
2: 단맛이 좀. 더.
1: 근데 대부분 사 드시는 분들이 좀 그 맛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3: 하고. 그래가지고 나, 엄마 요새 안 나왔잖아. 맨날 김치 담글 때 나래한테 해가지고 겉절이를 하는데 야 이거 괜찮지 했더니 언니 설탕 더 넣어야 돼.
1: 겉절이는 약간 그 있잖아 달짝지근한 그게 단맛이 좀 있어야 겉절이가 제일 맛있잖아.
2: 그래 나 지금 아파가지고 한동안 안 나왔는데 너 안 힘들었냐?
3: 요리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데 그 이제 요리를 해놓고 포장하잖아.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막 점심 장사하고 와가지고 막 포장하고 있고 막 어쩔 때는 막 거의 퇴근해 가는데 포장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1: 맞아 맞아 이거. 진짜
3: 전 부칠 때 손님 오면 막 갑자기
1: 잠시만요.
3: 아 맞아 맞아 그거 시금치 데치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러면은
1: 와 나물 데칠 땐 대박이지.
3: 어머니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0: 슬기야 밥 먹자.
1: 네, 가요.
2: 아, 밥
0: 뭐야?
1: 아니 이거 아까 그 가게에서 만들었는데 그 오이초무침. 아니 그 엄마가 한 거랑 맛이 잘 틀려가지고 한번 가져와봤지. 그래가지고 엄마 한번 맛보라고. 나래도 뭔가 약간 맛없지는 않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0: 그래서 뭔가 있어. 뭔가 약간 한 어설픈.
1: 2% 부족한 맛?
0: 아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빠진 것 같고 좀 그래.
1: 뭐야?
2: 시추가 덜 들어갔네.
1: 시추가 덜 들어갔다고? 아닌데.
0: 오이초무침은 단맛과 신맛의 조화거든요. 근데 그 맛이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2: 그러면 단맛도 좀 덜해.
1: 그래? 역시. 이거 봐.
0: 언니가 단 걸 싫어해서 더 그랬을 거야.
1: 아, 이거 무지짐이 먹어봐야 되겠네. 간 같은 거는 우리 그 채 모녀의 그런 요리의 결정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처음엔 제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걸 첨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또 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아 이거 통과 안 통과 이거를 얘기해줘야지 그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짠맛이 강하고 단맛이 강하고 신맛이 강하니까 셋이 그게 적절한 밸런스가 돼가지고 맛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3: 엄마가 계속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딱 맛있어.
2: 짜라도 되고.
3: 아니, 이거 먹으면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돼가지고. 둥그랑 땡을 먹어보겠어요.
0: 확실히 두부 으깬 게 훨씬 부드럽긴 하네.
3: 딱 부드러워.
0: 엄청.
2: 뭔가 나래 내가 해보니까 어떠니?
0: 괜찮기는 한데 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2: 반찬해 줄 거야?
0: 내 상태가 너무 급해서.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이게 이제 손님들이 워낙 음식에 대해서 식상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내어주는 것도 손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던 것도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건 있지. 제가 음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손님들의 이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오잖아요. 피드백이라든가 반응이 오는데 책임감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면 그래도 베이스는 어머니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쌓아가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엄마 정말 일도 하고 우리도 이게 키워주고 지금은 또 애기까지 우리 하람이까지 봐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그 아니면은 못하니까
0: 맞아 할 수 없어.
1: 제가 반찬 가게를 운영해 보니까 엄마가 혼자서 아침부터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 긴 시간을 그 혼자 하셨다는 게 엄청 내색도 안 하시고 힘든 액션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것보다 일을 적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던데 엄마는 그런 내색도 없으시고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0: 근데 두 분 다 부재였을 때 제가 아침에 일을 혼자 한 적이 있어요. 반찬 가게를. 근데 모든 걸 다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기도 외롭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누군가 이렇게 같이 있고 지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있을 때 소중함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그때 한 번씩 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강직하게 계시고 또 언니도 이제 나름대로 저 언니 친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언니가 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2: 맞아 둘이 하다 보면 저기 부딪히는 분도 있긴 하지만은 슬기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묻어내가지고 화를 잘 안 내는데 그것 때문에 또 손해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서도 그냥 묻어나고 나래는 빨리빨리 승질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니까는 이제 그게 또 커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장점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 긴 세월 나야 뭐 엄마는 이제 얼마 못 좋아지지만은 이제 둘이는 항상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 그래도 니네 둘이 같이 있으니까 항상 다 잘 되고 잘 될 거야.
0: 그래도 다행이잖아. 내가 그래도 꼼꼼한 편이라.
2: 맞아. 꼼꼼하고 얘네도 안 꼼꼼하지.
3: 동그랑땡 엄마랑 이모가 있어. 만들었는데 어떤 거 골라봐.
0: 예! 역시 이모가 제일 좋지?
3: 어때? 어때?
0: 맛있어?
4: 맛있어.
0: 어, 고마워.
4: 이모 사 먹어요?
0: 아니야,
3: 아니야 만든 거지.
0: 야, 너무 한 거 아니야? 사실 오래되긴 했잖아요. 뭐 식당도 뭐 횟수로 따지면 9년 돼가고 반찬가게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고 막 이러는데 좀 웬만하면 어머니가 계시는 순간에는 모든 걸 배워서 언니 말처럼 좀 많이 이어가고 싶어요.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겨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고맙고 어머니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저희 손님들이 저희 뚱이네를 정직하게 장사하는 그런 가게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려받은 그 음식을 잘 계승해서 동생하고 잘 이끌어나고 그 편안한 네, 음식을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게로 남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지원입니다. 만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은 첫 곡은 기타를 치면서 할 거기 때문에 세팅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곡은 제 이번 정규 1번 트랙 그리고 선공개 곡이었던 캐치볼이라는 곡이었고요. 첫 곡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고 여러분이 들어주시는 이 모습이 뭔가 캐치볼이랑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연을 여는 곡으로 적합할 것 같아서 골라보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처음 이렇게 공연에서 서서 쳐보는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이어서 계속 불러드릴 건데요. 이제 저는 피아노로 셋으로 옮기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제 앨범의 타이틀곡, 또 다른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레몬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레몬이란 곡 들려드렸고요. 왜 제목이 레몬이냐면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은데 저 혼자서 레몬처럼 먹고 힘들어하고 쉬어하고 이러는 제 모습이 좀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썼던 곡이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에서 나왔던 곡은 아니고 한 2년 전에 EP로 냈던 파스타24라는 곡인데요.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이고 이렇게 밴드로는 처음 들려드려 보는데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네, 다음 곡 파스타24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360도의 무대에서 너무 피아노를 쓰느라 너무 이쪽 관객분들만 뵌 것 같아서 이번 곡에는 안녕하세요 여기에 서가지고 좀 피아노를 안 치는 부분은 좀 뒤를 보면서 노래를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다음 곡은 이번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이기도 한 알베도라는 곡입니다. 잠시만요. 저 그리고 서서도 처음 해보는데 되게 저 원래 앉아서 막 다리를 엄청 흔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내적 신나무로만 남겨둘 수 있는 사실이 좀 슬프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번째 곡 알베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곧 마지막 무대를 하고 정식적인 마지막 곡을 하고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번 곡은 The Dormouse라는 곡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이번 앨범의 마지막에 쓰일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더머스 들려드리고 저는 안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정지원이었습니다.
1: 해볼까요? 강정과 함께했습니다. 도심 속 음악 감상실 I'm
2: Live
1: 소리 질러
2: 아~
1: 그리고 야호 야호 야호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오늘 첫 곡은 평시조 매아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 속의 주인공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거나 느긋하게 시조를 감상하는 것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이겠죠.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들으면 좋은 우리 음악들로 국악콘서트판을 꾸며보겠습니다. 요즘 숲캉스 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 숲 중에서도 대나무 숲, 정말 상상만 해도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 다음 무대에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 악기들의 시원한 소리 만나보시겠습니다. 경기 대풍요 감상해 보시고요. 이어서 소리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경기 대풍요와 단가 만고강산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It's still morning, but the plaza in front of a sports center is already bustling. People in white uniforms gather in small groups. Surprisingly, they are all elderly. Their energy and passion are as strong as those of younger generations. They are members of a senior taekwondo club who want to stay active even at the age of 100.
1: 내가 72살에 여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된 일인 거야. 그렇게 한 13년 됐어.
2: 집에서 나가도 그럼 태권도 하면 몸에 싹 풀리니까 너 해게 되더라고.
1: 또 식구가 다 단합이 돼 버려. 아주 전부 다 뭐 형제 가는 같이. 그리고
3: 이제 저거 하자 우리. 우리 육장 한번 잘 넘어. 빨리 연습해야 돼.
4: 구령 없어요? 구령 없지? 차.
0: Vibrant voices, each movement performed with precision. Their movements are filled with vitality that seems to defy time itself. Preparations are underway for the Silver Taekwondo competition, which is starting in just a few moments. From enrapturing breaking demonstrations to individual pumse events, the seniors will showcase their skills that they have honed over many years. The competition is about to kick off. The participants enter the arena looking nervous. Some 400 senior contestants from all across the country have gathered at the event. They continue practicing until the last moment so that they don't forget anything. Their dedication to Taekwondo is truly impressive.
1: 단체 시범하고 개인전 그 준비하고 왔어요. 올해 19년째.
4: 몇 단이세요?
1: 이거 보세요. 이거 때가 또 헤어졌지. 5단이요.
0: The participants are also quietly checking out the other teams to see how good they are. Tensions run high as everyone is determined to win.
5: 나름대로 실버 태권도 팀으로서는 뭐 누구한테 손색 없이 잘할 수 있다, 잘하고 있다. 라이벌은 아마 여기 저 홈팀인 동두천?
6: 예, 해외에서도 저 초대받아서 많이 갔고요. 이란 쪽으로 했던 한번 가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동아리들이 모임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0: Mucu, Cholukbukdo Province, surrounded by majestic mountain ranges. It is known as a sacred place of Taekwondo where mental and physical training helps connect with nature. As interest in Taekwondo continues to grow, many families are visiting this place recently. One family stands out in particular. It's a family of three generations on a Taekwondo trip. They came here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Taekwondo and experience its spirit. This place has emerged as a popular destination for family trips. It offers various hands-on programs where all three generations can participate together.
1: 태권도 체험하러 왔어요. 발차기 이따가 해보고 싶어요.
0: Dressed in white uniforms, they learn each movement side by side and even shout ki up together. Every motion is filled with traces of time. But more than anything, the family has a great time doing Taekwondo together. A Taekwondo dance where disciplined martial movements and a lively rhythm come together. Everyone becomes a child again.
2: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워요. 와도 같이 태권도 복을 입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되게 행복한 마음이에요.
3: 무슨 띠예요? 파란 띠. 잠깐 들어서.
4: 마음이 좀 찡했던 것 같아요. 나름 또 제가 태권도를 하고 있으니까 딸아이 또 태권도를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많거든요.
5: 태권도가 엄청 재밌는 운동이라는 걸 느껴서 태권도를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하는 마음도 생긴 것 같아요.
6: 오늘 새삼스럽게 도복 입어보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또 딸하고 사위하고 아주 오늘 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0: In Taekwondo, there are no limits in terms of age, gender, or generation. It strengthens both body and mind, restores balance in life, and gives the energy to live a happier life. This precious cultural heritage must be preserved together as a uniquely Korean force that makes people healthy. And its name is Taekwondo.
1: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다녀서 검은 띠를 따고 싶어요.
7: 저의 꿈은 국가대표 선수
8: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9: 아, 할머니도 이렇게 했어. 그래, 이걸 보여주니까 할머니 최고다! 이렇게 하거든요.
10: 저는 손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숨겨놨다가 제가 한번 뽐내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기운 있는 날까지는 얘도 다니고 싶어.
11: 그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같아서는.
12: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t the bank, Hong Dandi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왜 하고 있는지 이게 실례일지 모르겠네. 아 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하고 있는 오한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시골 마을의 파출 소장이 자신의 오래된 자동차 갤로퍼를 폐차하러 가는 길에 연쇄 절도범 차량을 만나서 그 차량을 추격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본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폐차장 탁송기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이가 있으신 탁송기사님이 그 영상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오래된 차를 폐차하러 오는 그 모습이 차하고 기사님이 되게 겹쳐 보인다라는 생각을 오래전에 했었어요. 그러다가 갤로퍼 영화를 찍을 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아버지를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탁송기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구상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것들 중에 자기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희 윗세대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가 드물었던 것 같아서 사회 베테랑들에게 존경이나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갤로퍼가 차량 추격 영화다 보니까 슈팅카를 외부에서 빌리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가 차 하나를 렌트를 해서 쇠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슈팅카를 직접 만들자라고 해서 촬영 감독님과 이제 제작팀이 합심해서 저희만의 슈팅카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영화를 다 못 찍었을 것 같은데 차를 만들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아 저요? 부끄럽지만 상당히 자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그냥 한번 혹시 이 영화를 본 분들의 후기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는 보는 편인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찾아보려고 사실 전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 거 좀 사소한 거에 일일이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지.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지? 죄송합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뛰어나왔어요. 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찍었지? 그때 영화 찍고 있는 기간이어가지고 영화제가 그래서 장편 영화 이건 이렇게 찍지 말아야겠다 해서 뭐 상당히 창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리진 않겠지만. 스포츠 로맨스 장르긴 한데 갤로퍼하고 덜이 좀 비슷한 것 같아. 좀 인간적인 이야기,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찍은 장편 영화는 가이드러너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시각장애 육상 선수와 그와 함께 달리는 가이드러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와 가이드러너가 함께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성장 로맨스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좋고 액션도 좋고 한데 결국에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는 감동이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일단 제 관객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 영화 찍을 때도 감동이 있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학교에서 찍었던 졸업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각장애를 다룬 영화였었어요.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복지관도 다니고 그때 시각장애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재에 대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시각장애 육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가이드러너도 발견을 하게 돼서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쓰게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장편 제작 지원 학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나리오가 되게 균형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드라마 두루기에서 썼는데 그 안에서 학생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진실된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0: 처음에 딱 이야기 발견하는 순간? 딱 결말까지 딱 완성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온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점점 힘듦을 느끼고 극치는 이제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 찍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 받았을 때 차에서 내릴 때라고 답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진짜 차에서 내리면은 질문이 쏟아지니까 저한테.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해답을 제가 다 갖고 있지 않거든요. 저도 같이 현장에서 알아가는 사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 영화에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곤혹스러운 것 같은데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저도 좀 알아가는 게 있어서 진짜 감독은 그 대답하는 사람이 맞는 것 같네요.
1: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있으면 감독은 대답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현장에서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또 배우도 질문을 던지죠.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이거든요.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이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본인이 아는 본인이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해서 영화의 방향에 대해서 연기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는 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한울 학생은 되게 성실하고 진실됨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시나리오에서부터 그런 느낌을 저한테 줬고 그런 믿음을 좀 받았었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오한울 감독이 본인이 찍고 싶고 본인이 아는 역량 내에서 굉장히 솔직하게 영화를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믿음이 좀 있고
0: 아 제가요? 아 어떤 거를 보시고 그 말씀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특정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족이 좀 안 됐는데 시간상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솔직히 이제 오늘 촬영 잘 하려면은 사실 거짓말로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때 실망하고 저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을까 봐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찍고 싶다고. 다음날 다시 찍었습니다. 그걸 보셨나? 넘길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신뢰를 갖게 하려고 그러려면 오히려 반대로 솔직해야 저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는 거짓말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쓴 글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요소가 다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찍으면서 좀 힘들었던 순간에도 아 근데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힘든 순간에 제가 쓴 글을 보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긴 합니다. 그 생각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물론 독립 영화고 상업의 자본을 받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가 아마 어려울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영화가 진짜 천만 명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보더라도 좋고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찍혔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크게는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다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적대에 있을 때부터도 사실 전문사로 입학을 할 거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학과를 나오긴 했지만은 영화를 이제 제대로 배우고 피드백을 받은 적은 사실 대학 때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전문사 와서 저희 영화 딱 틀고 편집 크리틱 받을 때 정말 큰 시사실에서 한 5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제 제 영화 하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되게 해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 정말 긴장되지만 근데 그때 들었던 말들이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이래서 좋은 학교 오려고 했구나 이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순간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없는데. 30초만 생각했습니다. 없는데? 아,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단편 영화 지금까지 만들었을 때는 하나 이야기가 꽂히면은 순식간에 그냥 딱 처음부터 결말까지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소재를 만나면은 그렇게 딱 나오는데 그 소재를 찾으려고 일부러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운에 기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결말까지 다 나와야 비로소 좀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야기 시작도 중요하지만 전 결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가 좋을까 이런 걸 좀 찾다가 이 결말까지 딱 완성이 되면 아, 이 영화는 해볼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영화를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재에 꽂히려면은 그 결말까지 나와야 그 소재에 꽂히는 것 같아요. 이 소재가 좋다고 해서 이걸로 만들어 볼까? 어떤 영화 좋지? 라고는 잘 생각 안 하고 이 소재의 이 결말까지 딱 나오면은 그때 이 소재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장편 찍으면서 사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제가 장편 찍은 게 가장 저를 많이 변화시킨 것 같거든요. 인격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원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나빠졌어요. 나쁘지 않고는 영화를 찍을 수 없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영상에 실리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도킹하잖아요. 근데 도킹하는 곳이 돌아가잖아요, 우주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딱 들어가면 도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킹하는 우주선도 같이 돌아야 도킹이 되잖아요. 영화 제작도 같아서 현장 자체가 돌아있기 때문에 정상인 상태로는 영화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도 같이 돌아야 돌아 미쳐있어야 이게 영화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정상인 순간이 아니니까 저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가 그럼 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없잖아요. 소스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 어떡하죠? 가장 망한 인터뷰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아 영화의 매력이요? 아 매력을 너무 잃어버려가지고 최근에 아 큰일 났네. 명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건 아닌데 초등학생 때부터 영화 감독하고 싶긴 했었어요. 영화 하나 보고 오면은 제가 거의 후속작 만들고 혼자서 시나리오 상상하고 뭐 이렇게 찍으면 좋겠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상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영화 혼자서 찍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감독력이요. 이번에 찍으면서 영화 진짜 그만 찍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촬영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유독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촬영장을.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찍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중독된 게 아닌가, 병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에 중독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아서 하고 싫어서 그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영화에 중독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원동력이라고 하면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할 수는 또 없고 하면 너무 괴롭고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하고 있죠? 아 물론 영화 찍으면서 사소하게 기쁜 순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정말 괴로운 것 같거든요. 왜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할 순 없어요 또. 그건 아닌데 중독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실릴지 모르겠네. 이 말만 안 하면 실릴 수 있었을지도. 야, 이 말까지 넣어주세요. 아 망했다. 아 지금 완전한 슬럼프고요. 아 이제 학생 영화들 스텝으로 가면은 감독님들이 가끔 중간에 울고 우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나약하다. 저러갖고 어떻게 영화를 더 큰 영화 어떻게 찍으려고 너무 나약한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4회차 만에 제가 점심시간에 변기를 붙잡고 진짜 대성통곡을 했어요. 엉엉 엉엉. 사실 아침 분량 모니터 보면서부터 제가 눈물이 났는데 뒤에 매니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거울 다 찍고 이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엉엉 울었는데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연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테이크를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 단순히 한 테이크 못 가는 게 그냥 갑자기 서럽더라고요. 그냥 정신이 이상한 거죠. 약간 호르몬이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줄줄 새더라고요 눈물이. 아 그래서 그때 좀 반성했죠. 그 옛날에 아, 왜 저 감독이 우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과거의 저를 상당히 반성하면서 이거는 안 실리겠죠 근데. 아 근데 실수가 화장실 문을 안 닫았어요 제가. 아 그 들렸을까 봐 그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들렸을까요? 아 진짜요? 복도가 좀 컸거든요. 아 뼈 아프네요. 뼈 아픈 실책이네. 근데 이걸 말하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영화죠. 아, 이건 최근에도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만드는데 시나리오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할 때도 아 이거 어떻게 연출해야 되지? 막히면은 시나리오 보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쓴 거지만. 그래서 아 이게 영화 연출을 한다는 게 글을 넘어서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래도 애초에 글을 좀 잘 쓰면은 연출에도 도움이 되고 편집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영화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이는 건 아무래도 시나리오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지만 키보드 두드리는 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인데 감독님은 진짜 연기만 보시네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구도나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제가 영화 볼 때는 거의 배우들 연기나 이 사람들 표정을 보거든요. 제가 실제 관객일 때는 다른 관객들도 그러지 않을까 해서 저는 거의 연출하면은 배우들 연기만 거의 신경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쓸 때는 글만 쓰고 연출할 때는 연기만 보고 편집은 맡긴다. 편집과 촬영, 미술 맡깁니다. 저보다 다 유능하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시원하게 맡기는 편입니다.
1: 너무 많은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후배 감독들이나 학교 졸업생들을 보면 본인이 장편 영화를 찍은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면서 요새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시장도 너무 안 좋고 극장에 가는 관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돈을 많이 예산을 투자한 상업 영화도 사실은 요새 관객들이 많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한울 감독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좋은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를 개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니까 그 결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번 영화 찍으면서 얻었던 내면의 어떤 배움 같은 거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잊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시작이니까 절대 긴장 풀지 말라고. 정말 이제 딱 첫 스텝 밟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 끝까지 이번 작업도 가이드 런너도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음 영화를 찍을 때도 초심 버리지 말고 좋은 영화 시나리오 써서 잘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0년 뒤요. 감독이 됐겠죠? 감독이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치고는 착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나마 착했던 감독. 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
2: 감독을 나쁠 수밖에 없나요?
0: 아예 아니라고 믿었거든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감독들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꼭 더러워야 되나? 착해도 영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빠야 됩니다. 착해서는 영화를 찍을 수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도 그나마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던 감독으로 남고 싶습니다.

0: 대교수님, 저희가 지금 망옥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망옥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망옥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0: 기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1: 맞아요.
0: 그랬잖아요.
1: 맞아요. 네. 네.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0: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1: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0: 좋아요?
1: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재밌죠?
1: 네, 재밌어요.
0: 처음에 재미없었죠?
1: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0: 난해했죠?
1: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0: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1: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이기 다른 것 같아요.
0: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1: 세금 많이 내시나요?
0: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나요?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네네.

0: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1: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0: 아, 그래요?
1: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0: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네.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1: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0: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 작가님 아니래요.
0: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1: 들어보죠.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1: 네네.
2: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저희도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겠죠.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시.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1: 맞습니다.
0: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0: 어.
1: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년 동안 시를 쓰면서 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50년 동안 내가 시를 쓰면서 살아온 것은 내 인생을 살아온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데 결코 쉽지 않잖아요. 고통과 그런 질곡 속에서 큰 도움을 준 게 제 경우에는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떤 시의 발화점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비극에서 시는 시작된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은 인간의 어떤 그런 비극성 속에 내재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술의 꽃이 피는 거다. 비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쉬운 우리말로 그냥 슬픔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인간 삶의 어떤 슬픔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 제 나름대로의 지름길, 그게 제한테는 시를 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통도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뼈저린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사랑을 해도 외로워요. 사랑을 하지 않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아도 외로워요.

사랑을 받지 못해도 외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외로운 것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외로운 게 더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외로운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긍정하면서 그것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많은 그 저 번역하시는 분들이 시의 번역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는 종종 들었어요. 시를 번역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 저도 혼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번역, 시의 번역에 있어서는 그 각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그 나라의 문화, 문화적 배경, 이러한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형식, 그 다음에 역사, 즉 배경, 이런 일상의 섬세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번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 예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다. 별 볼 일 없다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하늘에 별을 볼 일이 없다는 말인지, 별일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일상의 그 언어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그 점층된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자가 더 많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 문학적 스승 중에 한 분인 조병화 선생님께서는 시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죽어가는데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위안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를 씀으로 해서 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죽음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굉장히 긴 줄 알았는데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짧은데 시가 길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내 삶의 삶과 죽음을 깊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조금 더 써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신과 함께 저승편은 주호민 작가님의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했던 동명의 신과 함께 저승편이라는 웹툰을 소재로 만들어진 창작 가무곡이고요. 굉장히 한국적인,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 관련

0: 있어요.
1: 여기요.
0: 김정우 씨.
1: 여기요.
0: 김정우. 어, 저기 있네. 김정우 씨 서요. 예.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거기 서요. 잘했어요.
1: 네.
0: 여기로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1: 아, 실례지만 누구신지.
0: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염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9일 동안의 저승 여정을 함께 할 겁니다.
1: 아, 제 변호사요?
0: 모든 영혼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1: 아, 근데 제 변호사 수임료가 없는데.
0: 걱정 마세요. 저승 모든 변호사는 공짜니까. 다만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변호사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야, 장홍 씨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나 봐요.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나다니. 감사하십시오.
2: 예. 대학원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유능한 학생이었는데요. 김자웅을 맡는 게 초임입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리숙한 부분들도 있고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자웅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정말 많은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대왕님들께 뭔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0: 깊이 지기면
1: 백전백승.
0: 바로 그겁니다. 저승에서도 그 말은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홍 씨의 인생을 샅샅이 살펴봐야겠죠. 사선고부터 빠짐없이 전부 다 몽땅 다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39년 동안 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작은 축복 속에 태어난 그날부터 평범했던 날들, 있어도 없는 듯이 조용했던 별탈 없는 학창 시절,
0: 까다로운 연구만.

0: 한 사망.
1: 오, 그 부분에서는 어드벤티지를 만들 겁니다. 장홍 씨, 착한 일한 건 없나요?
0: 어, 매달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위해 신청했던 전화.
2: 그 웹툰 속의 인물들이 정말 실제로 구현이 되고 또 무대 장치나 그런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내가 만화책으로 보던 인물들이 이렇게 말을 했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이렇게 행동했겠구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용이나 또 혹은 배우들의 연기, 음악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캐릭터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어이, 북방 흑제 신지야.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감님 도령이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3: 아이, 그 원기 하나가 자네 구역인 대화에게서 도망쳤어.
4: 아니, 염라 대왕과 맞짱을 뜨는 천하의 감님 도령께서 원기를 놓쳤다.
3: 동이 탔는데도 움직였어.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4: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길래?
3: 녹색 반초.
4: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지? 어, 잠깐, 저 놈인가? 아! 아!
3: 아! 흑제신장! 흑제신장! 흑제신장이 원기한테 당했다!
2: 차가운 저승차사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흘러가면서 강림의 본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강림의 본 모습이 굉장히 인간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기한이랑 굉장히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생각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진기한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들이 그게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관객분들에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근데 빨래는 왜 하라고 하신 거예요?
1: 아, 장홍 씨 옷에 묻은 죄에 따라 배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아. 장홍 씨, 빨래 깨끗이 했어요?
0: 네, 여기요.
1: 봅시다. 오, 이 정도면 모터보트야.
0: 모터보트요?
1: 예.
0: 아니, 저승에도 그런 게 있어요?
1: 그럼요, 저기요.
0: 우와, 이게 제 거예요?
1: 예.
0: 아니, 근데 저는 모터보트 키가 없는데요?
1: 주머니를 보세요.
0: 어? 모터보트 키다!
1: 항해 신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 신이시여! 우린 간에 저곳으로.
2: 사실 많은 분들이 가무국이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무국이 한국적인 뮤지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좋은 점은 한국 무용을 하시는 선배님들이 대거 많이 계세요. 사실 한국 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춤들이랑은 호흡 쓰는 게 달라서 무게감이 되게 밑에 있거든요. 발레 같은 경우는 되게 위에 있는 반면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의 무게감을 엄청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 작품이 더 무게감이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있어지는 저희 서울예술단만의 창작 가무국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숨에서 살

0: 따라서 피곤해.
1: 대왕님, 피곤의 사인을 알고 계십니까?
2: 간질환이구나.
1: 네, 피곤은 그 증상을 느꼈지만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3: 그 어떤 망자도 억울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진기한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은 내가 이 저승을 바꿔야겠어 이런 거창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기한 역시 되게 인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좀 큰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4: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상처를 가슴 속에 새기며 매일 하루를 사셨는지 죄송해요. 수없이 흘린 눈물 보지

0: 엄마, 아빠, 용서해달란 말은 이미 늦었겠죠.
1: 자웅을 투영해서 마치 자신도 속죄하고 자신도 반성하면서 한층 더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되게 가볍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지만, 뭔가 자웅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변호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마지막 장면에는 아, 이 진기안의 미래가 좀 궁금해진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데요, 이상현 씨, 우리 강림도령님처럼 이렇게 멋진 남자는 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3: 멋있어요.

김장홍이란 캐릭터가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 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살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하게 만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자기의 인생과 앞으로 내 인생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알렉사 씨.
1: 짜잔! 선물이에요.
2: 어머나!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제 친구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선물을 샀어요.
3: 안녕하세요.
4: 어서 와요. 효진이 엄마예요. 선물 고마워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4: 어머나, 고마워요.
3: 자, 후식이에요.
1: 와, 과일 가지 감사합니다.
3: 아까 밥도 정말 맛있었어요.
4: 그래요?
0: 우리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1: 아, 최고입니다.
4: 고마워요.
0: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3: 아, 그럼 이분이...
4: 효진이 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름 대신에 효진이 엄마, 효진이 형이라고 소개해요.
3: 아, 네.
4: 자, 많이 먹어요.
3: 네, 감사합니다.
5: The rice cakes Hyojin's mother prepared look so delicious. Since family relationships are highly valued in Korean culture, you use titles like someone 엄마 or someone 형 instead of names when introducing family members. Like how Hyojin's mother and brother were introduced as 효진이 엄마 and 효진이 형. When referring to family members, if they are older, you use 엄마, 아빠, 고모, 이모, 삼촌, instead of ever using their names. Korea's use of honorifics, even since ancient times, shows how important good etiquette is. We use honorifics for people older or with higher social status. For example, honorifics use 께서 instead of 이 or 가. That's why when Alexa spoke of Hyojin's mother, she said 어머니께서, not 엄마께서. 어머니 is an honorific use of 엄마. To politely use honorifics for your grandmother or teacher, you would say 할머니께서 and 선생님께서. One more way to speak politely using honorifics is to use 세요 instead of 이에요 or 예요. Like when Hyojin introduced his mother by saying,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분 is another honorific form to refer to someone. If you want to say your mother is a great cook, you say,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Well then, if you wanted to say your Korean teacher teaches you well, it would be,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Right? 십니다 is an even more formal version of 세요. Like Alexa, if you wanted to say in the most polite way possible that Hyojin's mother is pretty, you would say 어머님께서 미인이십니다.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만드세요.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잘 가르쳐 주세요.
3: 어머니께서 미인이십니다.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우.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이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 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이 무더위를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럼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0: 픽서 제품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1: 바닐라코를
2: 씁니다.
0: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0: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0: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 진짜예요.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0: 그 냄새.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가지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3: 아니에요.
1: 아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